주시게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맞이하는 누군가에겐 참으로 힘든 하루일 수 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가슴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의 좌절이 하나님의 좌절이 아니라는 것을 일평생 기억하게 하소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한수지 시련이 와도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금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드립니다. 우리 수연님도 출근 전에 옹기장 영상 저 찬양 들었어요. 너무 좋은데 샬롬 CCM에서도 이 라이브 실황을 다시 듣다니. 예. 근데 밝은 진행에도 힘이 납니다. 모두 샬롬 하셔요 남기셨고. 닉네임 토닥토닥님은 오늘 오프닝 때 배터리 얘기했잖아요. 저는 샬롬 CCM이 뭐랄까 인공호흡기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딸 기숙사에 짐 빼야 해서 출근하지 않아 오랜만에 아침에 걷고 왔는데 다 걷고 나니 또 빠른 템포의 곡들이 연달아 나와 좋네요 라고 토닥토닥님도 와주셨고. CCM이 샬롬 CCM이 인공호흡기. 근데 인공호흡기는 굉장히 그 어떤 그 다급한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꺼내는 거잖아요. 그냥 평소에 조금씩 조금씩 들으면서 충전한다 이런 느낌으로 찰시를 가까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하니 그리고 브라이언 킴 All About You 함께 듣죠.

잔치 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 였고요. 보이시스의 주님은 시원한 바람 그리고 장하니 브라이언 김 All About You까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미니미니아님 팔달산 꼭대기에서 듣습니다. 맑은 하늘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헐떡이는 숲 아래에서도 샤시와 함께하니 이 아침 뭐 너무 좋습니다. 환상적이에요 라고 희숙님도 와주셨고 그리고 아 우리 제비꽃님 훈디 오늘 우리 아들 멕시코 여친과 각자의 나라를 응원하기로 했다네요. 흐흐흐 이 상황 어쩔겨 라고 남기셨는데 아 우리 아드님이 멕시코 여친과 같이 축구를 보시는 건데 한 화면을 바라보며 각자의 나라를 응원하는 이런 그 상황이 발생을 했군요. 야 이거 뭐 이거 사랑이냐 축구냐 아 이거 뭐 운명의 장난인가요? 아, 약간 집신장수 우산장수의 마음으로 이 아들 커플을 바라보실 것 같은데 그래요. 과연 어느 나라가 웃을지 아들이 웃을지 여친이 웃을지 사실 멕시코가 좀 유리하기는 하죠. 뭐 개최국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환경 그 고산지대에서 펼쳐지잖아요. 과달라하라 여기에 뭐 이미 적응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멕시코가 또 홈에서 전통적으로 압도적인 응원을 받기 때문에 강합니다. 아 오늘도 좀 크게 걱정인데 아마 경기장 안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대다수는 멕시코를 응원할 거란 말이죠. 하지만 공은 둥글고 우리도 준비를 많이 했고 그리고 체코도 또 역전승으로 이겼다 보니 또 지금 4기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충분히 해볼 만하다. 예. KGR22님께서 7살 딸아이가 아침에 일찍 태극기를 그려가겠다고 그래서 출근차는 놓쳤지만 한국이 그래도 이겼으면 좋겠어요. 모두 모두 화이팅! 이라고 남기셨는데 아 태극기 들고 유치원에서 응원하겠다고 아 이런 또 마음들이 여러 염원이 또 잘 전달돼서 우리 선수들 전후반 90분 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노을가을님도 어린이집에서도 축구 응원한다고 빨간 옷 입혀서 갔어요. 그러네. 네. 비더레지티가 저도 어디 찾아보면 있을 텐데 네. 오늘 저는 방송 마치고 아마 그 제작국에 좀 상황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보게 될 것 같은데. 예. 5297번으로 이 곡 신청하셨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요. 아이고, 머리가 조금 통증이, 두통이 있으시다고. 예, 잘 또 가시기를 두통이. 예, 바랍니다. 오베시 부르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했고요. 나무에는 주의 은혜라 두 곡 들은 다음에 샬롬 생각 이어드릴게요.

베스트셀러 작가인 노만 빈센트 필이 어느 날 거리를 걷다가 친구 조지가 걸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조지는 온갖 고뇌에 찬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지 설명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노만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조지에게 아, 자네가 절망에 빠져있는 걸 보니 나도 유감이군. 어떻게 하다가 그런 지경까지 됐나?

0: 하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다시 말했습니다.
1: 내 삶에서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었어. 이젠 정말 지쳤어. 누군가 내 문제들을 모두 제거해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0: 노마는 친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좋은 해결책이 떠올랐습니다. 아, 어제 내가 어떤 장소에 갔더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더군. 내가 보기엔 그들은 아무 문제도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어. 자네도 그곳에 가보겠나? 친구는 당장 가기를 원했습니다. 노마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자네를 그곳으로 안내하겠네. 그곳은 공동묘지 일세. 내가 아는 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 뿐이거든. 켈버트 허바드는 삶에서 아무 문제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미 경기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경기 중에 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그 어떤 문제도였고요. 드림하이 음반 중에서 송정미의 축복송까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고경환 목사님의 칼럼 문제 없는 것이 문제라는 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 뭐다? 지금 경기 중에 있다는 뜻이다.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러니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기를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9시 45분 41초 지나고 있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축하 사연 도착했는데요. 먼저 우리 광수사랑님께서 오늘은 제 생일이고요. 그리고 30년 지기 희선이의 어머님도 생신입니다. 같은 날이라 기억해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우리 광수사랑님 그리고 희선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7893번으로 87세 되신 우리 시어머님의 생신이에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셔서 마음이 아프지만 저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곧 하나님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장님께서 훈디 오늘은 우리 부부 생일입니다. 아침은 우리 식구들 다 같이 미역국 먹고 또 출근하고 등교하고 전 혼자 남아 방송 들으며 큐티하려고요. 딱히 뭐 특별할 것 없는 오늘이지만 축하해 주셔요. 라고 아 온 가족 불러앉아 미역국 먹고 아침 시작하신 산뜻한 생일의 출발입니다. 에, 축하드려요. 닉네임 마음먹기 나름님 저도 오늘 생일입니다. 생일이신 분들과 함께 같이 축하해요. 라고 남기셨는데 우리 호연님도 축하드려요. 이외에도 오늘 특별한 날 맞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러빔 가득할 거야 생일 축하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금요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어노인팅 교회여 일어나라 들으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

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이들이 재잘거리는 소리로 가득한 아침 등굣길이 한산해지고 시간의 여유가 생겼을 때 그 재잘거리던 입술을 다물고 네모난 교실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그려보면 아이들이 참 대견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겐 바로 이때가 하루 일과 가운데 집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아이들처럼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시간일 수도 있겠고요. 나에게 익숙한 일에 몰두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네, 어디에 계시든 무엇 하시든 이 좋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여러분의 하루 중 어떤 시간이 제일 기다려지세요? 당향로 시작하는 시간 말고 어떤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어떤 시간이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오늘 매 시간마다 기쁨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느리 시간은 흐르죠.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예, 두 팔 벌려 오늘도 환영합니다. 레몬나무님께서 방송시간 바뀌었다는 얘기 듣고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핸섬하신 핸섬님도 오셨고요. 단 한 사람님 샬롬 반가워요. 멋쟁이님의 신청곡 이어서 들을까요? 예스워십에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순예배 드릴 공과 준비하다가 방송 켜신 김영애님의 신청곡 주의 이름 높이며 천민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몽실언니님 예, 축복의 메시지 감사하고요. 커피향기님 오늘 축구로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지요. 우리의 응원가 같이 불러볼까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류은 마르지 않는 샘 하준이 함께하는 곡입니다.

신나고 정신도 반짝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밤 12시에 재방송 들으시는 분들 잠 닿겠다, 그쵸? 폴라리스님이 센스있게 김관우의 골든슈즈 신청하셨고요. 역시 센스있게 실로암을 신청하신 파크릭스님. 26년 다닌 직장 퇴임하고 3주차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태해지는 게 싫어서 예전처럼 4시 30분에 기상해서 진짜 일찍 일어나시는데요. 남편 출근할 때 음악 들으면서 공원 걷고요. 12층까지 걸어서 올라와도 뱃살은 감당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훌라후프 돌리다가 신청합니다. 숨 좀 차겠는데요. 예, 역시 열심히 관리하시고 또 그냥 뭐 쉬실 수도 있는데 계속 나를 위한, 내 몸을 위한 일을 하시는 거 보기 좋습니다. 풀꽃님, 네.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 이 시간 잘 오셨고요. 예전에 제가 CCN 캠프를 진행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 그 프로그램의 타이틀이 시간의 11조라는 타이틀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24시간 중에 2시간은 시간의 11조로 드릴 수 있거든요. 드려야 하거든요. 찬양과 기도로. 그렇다면 뭐 꼭 단양도 시간이 아니더라도 저희 대부분 조이포유나 표준 쪽에 그 찬양 프로그램 2시간으로 편성이 돼 있잖아요. 자기에게 가장 맞는 시간, 그 시간을 찬양으로 함께하고 또 기도 드리고 다른 사람의 사연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이디 8529님, 저 오늘 마지막 출근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물건 정리하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그 옆 학원에서 스카우트제이도 있었어요. 저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다음 달부터 정말 좋은 분들과 함께 근무하게 됐습니다. 야, 자랑스럽다 우리 하이디 8529님. 새로운 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새로운 곳에서도 화이팅 응원하며 보게 군원님이 교회 신청하셨거든요. 주찬미의 교회. 금요 구역장 권찰 교육이 있으시대요. 네, 이 곡 함께 이어서 듣겠습니다.

단 한 사람님의 신청곡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마란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 이 시간 집중하기가 딱 좋죠. 주3회 교회 모임이 있어서 준비하면서 듣는데요. 일정이 없을 때는 주로 읽기, 쓰기, 그림 그리기, 청소, 정리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부지런하십니다. 러블리포스님, 주님은 산 같아서 신청하셨는데요. 마커스 앨범에서 들을까요?

박상규 내려놓음 이 곡은 아하부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도 새 힘 얻으며 이동하고 있어요 하신 에밀리님. 네, 오늘도 기쁘게 하루 보내시고요. 파이팅! 내일 비 소식 있다고 하지요. 비 준비하시니 일부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심영진이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어제 강릉 안목해변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신 우리 당양로 가족들 좋은 친구 이공구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소울싱어즈 친구야 함께 친구 동료 또 내 기도 동역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당양로라는 시간에 이 이름으로 가족이 된 친구가 된 또 기도 동역자가 된 여러분이 계시니까 참 그 모습도 보기 좋습니다. 이쁜아님 금요일 마음이 바쁜 요일이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연님도 계시고요. 뚜뚜사랑님은 산책하면서 이어폰 끼고 듣고 있으니까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귀한 시간이에요. 아멘. 노을가을님 충만 신청하셨어요. 준비해 놓겠고요. 장지영님이 내 이름 아시죠? 신청합니다. 이 곡은 He Knows My Name 이라는 타미 워커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방송 함께하고 있는 배영호님, 조은영과 함께 들었습니다. 조은영의 감사였고요. 지선의 충만 그 전에 함께 들었어요. 지금 시각이 11시 19분 향해 가고 있고요. 이제 생방송으로 주의보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예, 이 시간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건데 생일 맞으신 분들 있어요. 먼저 레가토님이 알려주셨는데 올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행복한 요한나님의 생신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영육으로 보여주는 행복한 요한나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귀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강건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행복한 요한나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주님의 축복 가운데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주변에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더욱 느끼는 생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C5 워십의 불가능이 가능케 돼 신청하신 곡 준비해 놓겠고요. 다시 시장님, 오늘은요 남편과 저의 생일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평소 좋아했던 찬양 신청하려고요. 행복 남편 진 집사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이런 걸 천생연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두 분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두 분은 평소보다 5배 더 기쁜 날로 보내셔야 합니다. 흔하지 않는 기쁜 날이거든요. 축하드리고요. 박성애님, 내일 우리 한나 생일인데 축하해 주세요. 한나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항상 밝게 행복하게 그리고 받은 사랑 나누는 귀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신청하신 곡도 준비해 놓겠고요. 3.1절님 오늘요 27주년 결혼 기념일입니다. 21주년 때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그 이후도 계속 어려운 시간들 보내셨는데 이제 로봇 수술 방사선 치료 앞두고 계세요.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두 분이 함께 계셨기에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기념일 27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축하곡 한 곡씩 띄워드릴게요. 먼저 한이가 부르는 행복

행복한 요한나님, 다시시장님, 그리고 남편분 한나님의 생일 축하하며 들었고요. 또 3.1절님의 결혼 27주년도 축하 함께 나눴습니다. 플라리스님이 우리 목사님 생신도 내일인데 축하해 주세요.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목사님이세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우리 목사님은 그걸 다 또 해내시네요. 축하드리고요. 매일매일 축복의 걸음 걸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축하 사연 하나 더요. 레몬나무님이 동현이 FAT 시험 1급 합격했대요. 이게 와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은데 드디어 또 동현님이 해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이 일이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귀히 쓰이는 바탕이 되고 또 근간이 되고 또 열매로 맺혀지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주수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김성은 정신호가 부른 결혼을 위한 노래, C5 워십에서 불가능 가능케 돼.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하니 행복이었습니다. 푸른 동사님께서 저 주일에 퇴원하는데 축하해 주실 거죠? 4월 2일 입원해서 모든 게 은혜입니다. 4월 2일이면 두 달 넘게 입원해 계신 거예요. 얼마나 퇴원이 기다려지실까요? 저희도 축하드리고요. 더 건강하시고 모든 시간들이 회복을 위한 시간으로 그래서 더 건강함 가운데 기쁘게 행복하게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위대하신 주 이 곡 준비해 놓겠고요. 먼저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듣겠습니다. 이 곡은 차희님께서 어르신과 같이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위대하신 주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끝날 시간이 돼서 제가 사연 좀 더 나누고 이 곡을 끝곡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9898번님이 하은이가, 그러니까 따님이에요. 하은이가 정원님을 좋아해서 공부에 바쁜 작년 고3 때도 틈틈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예 좋은 대학에서 예, 좋은 대학에서 여유롭게 지금 듣고 있다고. 정원님 보이스가 마음을 착륙시킨대요. 이거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에서 한 배우가 한 그 대사거든요. 그 대사가 참 마음에 와 닿았는데 그걸 제가 듣다니 영광입니다. 감사하고요. 다윗처럼님. 아, 개업하셨나요? 확인하고 찾아왔습니다. 이상한 거 오늘 하셨군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주소가 여기가 맞아요. 블루딱따구리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은방울꽃님, 오후 시간에는 사무실에서 찬양방송을 틀어놓을 수 있어서 마음 편하게 예, 찬양을 듣는다고 하셨어요. 이어폰 끼고 지금은 듣고 계시군요. 잊지 않고 찬양의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이 일하는 데 있어서도 집중이 되고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더 큰 은혜로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연 님이 오셨거든요. 오늘 모처럼 휴가시래요. 평온하게 찬양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그 신청하신 곡 중에 하일라 러브가시라는 곡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2026년 6월 12일에 발매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일주일이 조금 지난 딱 일주일 된 그런 곡이라 저희가 발매가 된 곡은 심의 기간이 필요해서요. 아직 입력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곡 다음 주에 입력되고 또 심의 통과하면 저희가 함께 당향로에서 당신을 향한 노래에서 듣겠습니다. 저도 어떤 곡인지 어떤 곡일지 기대가 됩니다. 남궁송옥 위대하신 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기편으로 이제 일주일 다른 시간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는데 너무 행복했고 또 앞으로가 기대되고 여러분도 꾸준히 함께 해 주시리라 믿고 토요일과 주일은 녹음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승리하는 하루로 보내세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번 정도는 꼭 경기를 승리로 이끌라는 특별 임무를 부여받고도 졌지요. 저는 인생에서 실패를 거듭해왔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제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의 말이었습니다.

전화기 켜놓고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그 옛날 욥이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일어난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애들은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위로의 말을 들은 남편은 그날 이후 다시 용기를 얻어 사업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따뜻한 말과 사랑이 한없는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전해준다는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만나봅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

0: 펼쳐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감정을 다룬 만화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요, 슬픔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Crying helps me slow down and obsess over the weight of life's problems. 울음은 나를 잠시 멈추게 하고 인생의 무게를 바라보게 해준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슬픔을 참 싫어합니다. 울면 안 될 것 같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해야 할 것 같고, 아파도 웃어야 좋은 사람인 것처럼 살 때가 참 많죠. 그런데 때로는 눈물이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너무 빨리 달리느라 보지 못했던 마음, 너무 오래 참느라 몰랐던 상처, 혼자 감당하려 했던 삶의 무게를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하죠. 게다가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울어도 괜찮습니다. 왜냐고요? 그 눈물 끝에는 주님의 진한 위로가 시작될 테니까 말입니다.

세상에 울지마. 오프닝은 울라고 했는데 왜 또 울지마를 틀었을까요? 그거는 이런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울어야 될 땐 꼭 울어야 돼. 참지 말고. 늘 울 순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늘 울 순 없어요. 때로는 울음을 멈추고 일어나야 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울지 말고 일어나자라고 얘기해야 될 때가 또 있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 다 울어 그러면 예, 어쩌면 너무 낙심이 많은 사람들은 늘 울다가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오늘은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울어야 될 시간에도 정말 꾹 참고, 아, 나는 뭐 남자가 왜 울어, 이건 진짜 안 좋은 말이야. 남자가 뭐 사람인데. 예, 울어야 될 땐 울어야죠. 축구 친거 울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축구 선수들에게는 자기의 직업이고 자기 목숨 걸고 하는 일이고 또 나라에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보는 우리는 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또 용기를 주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이제 선수들에게 울지 말라고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거죠. 예. 또 선수들끼리는 우리 한번 실컷 울고 또 시작하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울지 말라고 하는 타이밍, 울어도 된다는 타이밍이 예, 지금 오늘은 왜 울어야, 실컷 울라고 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울어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데 그걸 너무 못해요 우리가. 오늘 오프닝 참 공감 가시죠. 그래서 예. 어느 분이 축구 졌댔는데 못 봐서 예. 축복과 은혜 나날들님이요, 전 사무실에 있어 못 봤는데 축구 1대0으로 졌다면서요. 실수로 졌다는데 혹시 저도 몰라요. 저도 못 봤어요. 제가 준비하느라고. 네. 평안을님이 그러게요. 공감합니다. 네, 그렇죠. 아, 1대1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그러면 승점 1-1씩 갖고, 네. 멕시코가 또 한국을 워낙 좋아하니까, BTS 그냥 대통령이 와서 공연해달라고 할 정도로 아미들이라 그러죠? BTS 팬들이 많다고 하던데. 단 한 사람님이요. 인생이란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드는 것이다. 롤리다 스칼. 맞아요. 찾은 다음엔 그 다음에 만들어가는 것. 이게 두 개 다 맞지 않을까요? 네. 자기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크리스찬은 누구로부터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예수로 만족하는 복 있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를 닮아가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겐 다 필요하겠네요. 수연님, 날씨가 흐리네요. 여기도 흐려요. 내일 온종일 비가 온다는데 빗소리 들으면 낮잠 자고 싶어요. 빗소리 들리면 이거 오늘 예, 긴머리 소녀를 들을까요? 오늘 그래 보겠습니다. 이 곡 어때서. 자, 장혜주에 일어나세요. 이제 TV 앞에서 일어나십시오. 또 할 일은 해야죠. 신영원,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여러분은 들어와. 할 일 중에 하나는 출첵. 아, 지금 시간 밥 먹나요? 밥 먹기 전에 출첵. 샵 7997 모바일 문자 만나러의 뭐 게시판입니다.

소나무님이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감정에 충실한 삶. 절제도 필요하지만요. 예, 맞아요. 우리나라 그냥 보편적인 제 경험상 울음을 참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그거는 병이 되거든요. 꼭 울어야 될 땐 울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프닝이 있는 거죠. 너무 자주 울고 툭하면 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면 이런 네, 묵상이나 이런 말들이 필요 없겠죠. 근데 훨씬 더 참는 사람이 많고요. 참는 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안에 쌓이면 이제 그게 진짜 큰 병이 됩니다. 큰 병이요. 네. 한웅재의 노래 일상은혜 준비해 놓을게요. 0958번님이 축구 우리 선수들 너무나 잘했어요. 열심히 뛰어준 우리 선수들 응원합니다. 실력 차이가 있으니 그런데 전반전, 후반전, 시작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선수도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주님의 숲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희수님, 축구는 졌지만 그래도 출첵. 아유, 그 의리. 네. 가사도 고맙습니다. 30분까지만요. 네. 바쁘군요. 누가 별을 놓았지 신청하신 분이 있는데 네, 오늘 중에 꼭 보내드릴게요. 누가 놨을까? 이 노래는 심희서, 네, 심삼정 교수 알죠? 색소폰 분은 네, 저희 40주년 공연도 함께 했지만 그 딸이 어릴 때 만든 곡이에요. 참 귀하죠. 네. 결혼하고 12년 만에 나온 아이죠. 예, 그냥 자연 그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임신하게 해주셔서 그냥 뭐 이렇게 인공 이런 게 아니고요. 12년 만에. 와, 참 대단했어요. 임진영 님도 최인영 목사님을 감독으로. 아, 그만은 20대 형으로 제가 다른 거 몰라고요. 그런 감독으로는 할게요. 네, 이렇게 딴짓하거나 네. 서로 관계가 안 좋은 거 감독해서 아 이리 와봐 우리 얘기 좀 나누자 뭐 이런 건 제가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마 이렇게 심리 상담이

것도 다할 겁니다. 선수들은 그런 게다 있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경기에 영향을 엄청 미치니까 스포츠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네. 자, 한홍재 일상은행, 그리고 오베세 주님과 후스칼 거닐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숲.

네, 주님의 숲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지 않는 태양님이 아, 이 말이 너무 좋다. 다음 경기에서 승리하시길. 그래요. 뭐 못했다 또 막 뭐 감독이 이렇고 저 물론 뭐 여러분이 전문가니까 네, 전문가니까 뭐 평을 할 수 있지만 너무 막 그러면 지금 열심히 하는 선수들의 힘 빠지잖아요. 아니 이미 대표 선수가 됐고 감독이 됐고 뭐 그걸 지금 당장 교체할 수도 없어. 그럼 지금은 물론 잘못했고 잘 못해. 근데 이게 지금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야? 계속 뭐라고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하냐고 할 게 아니거든요. 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더 잘하도록 응원을 해야죠. 네, 이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됐어요. 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그럼 열심히 하도록 기도해 주는 게 크리스찬이죠. 뭐 계속 터지 잡고 그 과거의 일 뭐 그거는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면 지금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네. 뭐 시의원부터 그냥 대통령까지 이왕 딱 됐으면 내가 안 찍어줬으면 됐으면 그다음부터는 기도하고 그분들이 잘하시도록 예? 진짜 잘해내도록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응원하고 이게 크리스천의 기본 자세 아닐까요? 네. 이제 바깥으로 그만들 가시고요. 우리 식구들은 안 가시겠죠. 혹시 같이 친하게 지낸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자꾸 가짜 뉴스 보고 나가서 뭐 외치고 거기에 에너지 백 시간 많으시면 데모하고 뭐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예배실로 가시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배실 가서 기도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러면 정말 당신이 우리가 이게 문제가 되고 하면 기도하자고. 그리고 또 각자 맡아서 뭐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그럼 더 기도해야죠.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 말이 틀리면 틀렸다 네 얘기해 주세요. 태연 씨가 한 게임 더 남았으니까 야 이거 좋다. 두 손 모은 태연 씨가 끝까지 응원합니다. 일단 찬양하고 아, 이 말 너무 좋네요. 일단 찬양하고 봅시다. 네. 장지영님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사는 삶 살아보실래요? 제가 지금 모토가 그겁니다.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네. 억지로 막 내 거 만들려고 억지로 그걸 막 그거 맞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끌어가고 내가 이거 너무 좋은데 흐름이 자꾸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바꾸시나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내가 이거 분명히 하나님 뜻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네 이건 2부에서 제가 지금 해줘 못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 놀 때하고 학교에서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런 데서. 나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나와 같은 아이, 우리의 마음은 아이 같아야 돼요. 네, 맞아요. 이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건 삶의 모습은 성숙하고 그 신앙으로 행함은 성숙해야 되지만 마음은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 신앙을 지킬 수 있고요. 하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님이 지난주에 어머님이 하늘나라 가셨군요.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토닥토닥입니다. 천국에 계신 어머니 안식하세요 하셨는데 어머니, 예,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예수 믿고 가셨으면 제일 행복한 시간 보내실 거고요. 코람데오님이 정말 행복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거 보여드리시면 될 겁니다. 우리 같이 하이파이브. 전 두 분 다 보내드린 마음에, 예, 함께 하이파이브 하고 싶습니다. 예. 8630번님, 우리 엄마 올해 78세 컴퓨터 게임 중이에요. 치매 예방으로 1시간씩 게임 하시게 해드려요. 그것도 좋네요. 예, 참 좋습니다. 예. 제 아내가 요새 게임을 좀 하는데 제 아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조금씩 하는 것도 뭐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정신 건강에 어느 부분은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말입니다. 야, 3907번님은 젊은 시절 함께했던 저는 탁구 인연으로 결혼해서 사는 김종승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시면서 카톡 알리기도 해주셨어요. 이런 날에 카톡 알리 데이 아니어도 카톡 알리게 하는 분들은 아유 진짜 멋있으세요. 애기 목소리 듣다가 심희서의 누가 벼르러 왔지 아까 신청곡 보내드리고 싶어서요. 애기 목소리는 아니었죠. 아이였죠. 심희서와 조찬미입니다. 누가

아이들 목소리 너무 진짜 이렇게 웃음이 이렇게 나오죠. 원주 박현경님도 오늘 어린이날인가요? 아이들 소리는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사랑스러운 소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365일 어린이날이네요. 크리스찬에게는 그죠? 365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그 첫사랑을 그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지니고 살아야 되는 게 크리스찬이니까 365일 크리스찬은 어린이날 무리한 방송. 아 근데 제가 무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올해 들어와서 일부에 가장 적게 들어왔어요 지금. 아니 여러분 축구 때문에 이렇게 약간 의욕. 축구는 축구예요. 그냥 축구는 축구예요. 그냥 힘내시고 또 아, 들어와서 출퇴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 투정부려 막. 예. 어서 달려와서 인사해 주세요. 어디로 들어온지도 까먹었죠? 지금 갑자기 멘붕아. 샵 7997 문자 메시지. 예, 그리로 오시면 되고요. 만나 레인보는 공짜예요, 공짜. 그것도 까먹으셨나요? 네, 아이들의 노래는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준다고. 김명수님, 운동화 예쁜 거 사세요. 겸손과 겸손님이 오셨는데 늘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다고 샬롬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경원선님 오랜만에 오셔서 모두를 축복해 주셨어요. 고맙고요. 언제나 그 자리에님은 주말권에 접어든 금요일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 이 말이 참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배상진님이요. 오베세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신청해. 아 참. 지금 들어오셨죠 지금. 아까 노래 나갔는데 찬양이 나갔는데 이걸 올리신 겁니까? 지금 들어오셨어요. 밥 먹느라고 정신없으셨죠? 네. 최 여사님 격려해주고 힘 실어줘야죠. 그럼요. 맞습니다. 사연 하나만 더 볼까요? 은하수구슬공님이 가족 6명이 4개인데 다 못 맞췄대요. 한 게임당 5만 원씩 베팅 걸라. 저는 1대1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저도 못 맞췄어요. 자, 나얼 브라운 아이드 소울 다이나믹 듀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들으면서 출첵 못하신 분들, 자 이은희 씨 출근 준비하면서 들어오시고, 네 일찍이 출첵했었어요 하시면서 김명수님 아까 들어오셨고 송은영님 꼭꼭이맘도 오셨습니다. 2부에서 만날게. 애슐리님 병원 갔다 오셨군요. 아프지 마세요.

0: 수확을 마친 농부 아빠가 아들과 놀아주고 있다. 이 의자는 아이가 처음 말하던 날 만든 것이고요. 이 목마는 아이가 첫 걸음마 하던 날 만든 것이고요. 오늘은 대나무를 깎아 새장을 만들어줄 거예요. 아빠가 아이에게 주었던 것은 시간의 선물. 사랑은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먼 훗날 한숨 지으며 내 살아온 동안을 돌아볼 때, 아, 내가 진정으로 살았구나 생각되는 순간은 오직 사랑으로 함께한 시간이 아니겠는가. 그 시간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그의 인생이 아니겠는가. 박노해 시인의 여행사진 에세이집 다른 길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치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각자 참 몇십 년을 살아오고 길게는 70년, 80년도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비교로 마음이 흔들리고 칭찬으로 교만했던 때도 참 많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우리 안에 깊이 더 자리 잡으시면서 또 사평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것도 아니고 칭찬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비교에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걸 조금씩 배워갑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여서 남들과 우리를 이렇게 빗대어 보면 너무 부족하고 너무 초라해 보일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도 TV에 나오는 아이돌이나 TV에 나오는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 돌아보면 우리 아이들 보면서도 마음이 헛헛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나와 우리의 자녀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달란트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도 그 한 달란트를 만 개, 십만 개, 백, 천만 개로 볼 수 있도록, 또 아이들도 그렇게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도 내가 사는 아파트의 평수나 내가 거하는 집에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 함께 걸어가는 예수님으로 인해 넉넉히 감사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삶 다 마치고 주님 만날 때 가장 오랜 동안, 영원한 시간 동안 칭찬받고 상받는 우리 사평로 식구들, 조이포유 식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현모, 박요한, 오은이 같이 불렀죠. 네, 기대로 2부 출발했습니다. 들어와. 이것도 뭐야. 저는 월요일부터 1박 2일 기차 타고 저 이게 기차를 타러 쓰셔 기타 타고 춘천 떠나기 위해서 아우 나도 이제 기타 하나 사면 그 이동도 되고 연주도 되고 기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하루님 신청곡 제가 준비해 놓을게요. 식사하러 가며 발걸음 잠시 멈춰 출첵합니다. 습도가 높다고 해주셔서 축복의 선물님 너무 고맙습니다. 찬양 들으면 행복한 오후라고.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지인이 와 열무를 한 박스 주셨대. 정정이님 남편에게. 야 열무김치 우리 얼마 전에 열무 비빔밥 얘기했잖아요. 맛있게 드십시오. 파란 하늘님 점심시간 바뀌어서 지금 출첵합니다. 이게 축구의 영향일까요? 축구 얘기한 거 있어요. 달려라 환희님. 어머니랑 처음으로 대한민국 축구 단체 경기 응원 현장을 찾아갔대요. 인천역 근처 상상 플랫폼 간식과 음료 응원 동구 제공. 제공을 다 해주는 거예요? 야 이벤트 뭐 선물까지. 아이고 참 좋은 추억을 어머니와 함께 했네요. 네. 다음 남아공전은 꼭 승리 소식으로 취요. 축구는 축구지만 아멘 한번 해야겠습니다. 0691번님 아이들 목소리로 하루 종일 찬양 들으라고 해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어린이날 때는 아예 아이들 목소리가 들어간 아이들 어떻든 뭐 어른이랑 같이 불렀든 아니면 모두 아이들 목소리 아이들 목소리로만 찬양 2시간 한번 준비를 해볼까요?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2주 전에 천국 가셨대요. 아, 9627번님도 시어머님 간병 또 갑자기 시어머니 간병도 해드리고 참 여러 굉장히 분주하고 힘드셨고 그러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진다는 9627번님 아 하나님의 위로 전해드리고 참 귀하세요. 예, 하나님 그 길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알바를 다녀 거의 끝 인사할 때만 들어오는데 오늘은 목사님 목소리도 듣네요. 저요 주수마미님 진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인데요. 예, 반갑습니다. 브라운 워십의 세이머들이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전도단 위닝 올 캠퍼스 워십이죠. 그리고 김요한의 자녀까지

쭉 듣고 올 테니까 우리 출첵 안 하신 분들 좋은 말로 할 때 진짜 네. 좋은 말로 안 하시면 어떡하는데도 더 좋은 말로 하죠. 더 이쁜 말로. 더 이쁜 말 들으면 오그라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 들어와 주세요.

찬열한 찬양이죠. 김요한 목사 너무 좋다고 이 노래 좋다고 신프님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허다교님이 여름엔 더위 겨울엔 추위야 일하는 내 딸 사무실에서 시원하게 일하는 딸이었으면 걱정을 덜할 텐데 아 바깥에서 일을 하시나 봐요. 자, 안 하시겠어요. 그래도 삶을 기쁘게 살아내길. 맞아요. 있는 환경에서 감사. 결국은 뭐 환경도 중요하지만 마음이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믿음의 눈을 뜨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게 더 좋겠네요. 허다교님. 아이, 고맙습니다. 박종순 권수사님 오늘 이번 주가 쉬는 주일. 아, 식당을 하세요. 예, 영등포 식당에서. 마, 진짜 맛집. 순대 국밥집인데 쉬는 날에 대패기도도 이번에 하시고 또 낙골당에 혼자 다녀오시는군요. 대전 현충 의원 늘 같이 가셨는데 올해는 다 바빠서 다행히 큰딸이 예배 끝나고 온다고 해서 대전에 다 같이 모이자 했더니 작은딸도 온다고. 야, 효녀들이다. 늦어도 온다고 하는 건 그건 효녀들이죠. 딸들이 보면 참 제가 이제 볼 때는 주변을 보면 아들 평균적으로 보면 그냥 제 객관적 평균적으로 보면 딸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감사의 준비해 놓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기도도 성령을 쫓아

예, 대표 기도 멋지게, 멋지게? 이상하다. 아무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1대1로 비기길 원했던 정행전님, 저랑 1대1 같은 생각을 하셨군요. 반갑습니다. 순이님 사연 하나만 더 볼게요. 오늘은 병원 다녀오느라 늦게 들어왔어요. 3년 전 항암 후 입안에 평편태선이 생겼는데 면역이 떨어지면 더 심해진다고 하네요. 그 먹는 게 힘들어진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찬양 들으며 힘을 내봅니다. 순이님 위해서 여러분 잠시 5초 기도해 주시고 힘내십시오. 네, 힘내십시오.

네, 하비라님 잘 들으셨나요? 마커스의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단 한 사람님은 직장에서 저를 힘들게 한 동갑내기가 있는데 요즘 대화를 나눈다고. 너무 감사하네요. 언제나 하삼님, 에, 달려와가 들어와서 출첵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맞아요. 너무 무리하지 맙시다. 오직 예수

님 매일 듣고 있는데 오늘 달려와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0927번님도 언제나 말씀 들으면서 힘내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에너지님은 귀차니즘병에 걸렸는데 사평로 시간이라 얼른 틀고 미루어둔 일을 세 가지를 해냈습니다. 와우, 이거 좋은데요? 네, 벌떡 일어나게 하는 방송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입니다. 오늘 새로 오시고 글쓰기 쉽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힘이 되네요. 곡 어때? 별 하나 있고 너 하나 있는 그곳이 내 오랜 밤이었어. 사랑이란 말이 머뭇거리어도 거짓은 없었어. 넌 하나 있고 참 조용했던 그곳이 내 오랜 밤이었어. 어둠 속에서도 잠 미루지 못해 흐느껴 오는 너의 목소리. 그대 곁이면 그저 곁에서만 있어도 행복했단 걸 그 사실까지 나쁘게 추억 말아요. 오랜 날 오랜 밤 동안 정말 사랑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건 말도 안 될 거라 생각하겠지만 밉게 날 기억하지는 말아줄래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당신의 흔적이 지울 수 없이 소중해. 잘 자요. 안녕. 그 말 끝으로 흐른 시간은 오랜 날 같았어. 저는 이 악뮤의 뭐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찬인 건 우리 모두 다 압니다. 이상하게 정말 악한 사람들이요. 그 영상을 가지고 자기들이 상상해내며 이상한 얘기를 한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나쁘고 악한 사람들 같고요. 너무너무 신실한 선교사님 자제고 이 아이들이 그 기획사에서도 이 두 청년이 얼마나 신앙을 잘 지켰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사랑 노래 같지만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요. 우리가 헤어질 때 언젠간 헤어져요. 부부도 누군가 하늘나라로 가고 뭐 부부로 살다가도 헤어지고 친구끼리 사랑하다 헤어지죠. 그런데 저는 헤어질 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간절해요. 특히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안 믿는 사람들과 헤어질 때도 있고 누구와 헤어질 때도 있지만 헤어질 때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는 기억으로 우리가 남아야 된다는 것은 헤어질 때 내가 불리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수많은 일이 있겠지만 결국은 아 참 좋은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맞았다라는 헤어진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우리는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살아낸 게 아닐까 싶어서 헤어짐의 얘기지만 그런 얘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요.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 아주 유명한 노래죠. 오늘 이 곡 어때로 준비했습니다.

네, 악뮤에. 네, 참 좋죠. 네. 4180번님이요. 환경 상황 탓은 오늘도 감사보단 불평이 나오는 요즘. 도무지 왜 이런 일은 왜 만들었냐고 짜증만 나고 우울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사람이 먼저 보이고 기도를 해야지만 사람이 말한 것에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틀림없이 고난을 배열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라는 한 줄기 희망을 갖고 입과 마음을 조금 더 단속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정답이에요. 네, 저도 얼마나 많이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요. 아마 모두가 그럴 겁니다. 다만 이럴 때마다 지금 마무리로 한 줄기 희망을 갖고 주님 앞에서 다른 것을 보고 또 시선을 바꾸고 그리고 입과 마음을 단속하고 하면서 어느 날 조금 더 성숙해지고 이겨낼 힘이 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더 멋진 선물을 마무리를 합력히 선을 이루시는 거겠죠. 응원합니다. 4180번님. 은혜 한 스푼님,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에 이렇게, 아 진짜 그래도 안전운전 해주세요. 진짜 감동입니다. 이병희님, 꽃시장 꽃 사업을 하세요. 아시죠?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들과 꽃시장 다녀왔는데 허리디스크로 통증이 있어서 아들이 짐꾼 보디가드로 함께합니다. 아, 아들 참 예뻐요. 너무 귀해요.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십시오. 제키리님은 오늘 예쁘게 들어오셨다고. 예쁘게. 예, 안전운전하십시오. 제키리님도. 오늘 찬양들이 심금을 울린다고 찬스리님이 오셨어요. 네,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주님, 오늘은 새벽부터 더웠는데 지금 훈련소 입소한 지 3주 차인 오늘 아들 더운 날씨에 살짝이 걱정된다고. 잘 지낼 겁니다. 아들 잘 지내지. 류수영, 내 진정 사모하는

네, 심플리 4 주어진 밤 내 꿈에 약간 뒤에 들어와 들어와 같이 느끼시네요. 이 곡을 좀 써야겠는데요. 아, 김석수님의 따님 자녀들 하나님 만지시길 기도합니다. 그 마음의 깊은 곳의 상처를 만지시길 꼭 치료해 주세요 주님. 프리지아님 친척 오빠 만나서 점심 드셨다는데 문득 저도 사촌형 나이 드신 사촌형님들도 있거든요. 전화 좀 드려야겠다 싶네요. 잘하셨습니다. 한다님 기말고사 잘 치르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분들 바깥 분들 또 같이 기도해 주셔서 바깥에 일하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줄리 소호님이 군대 보낸 어머님들 응원합니다. 기도하며 인내하며 감사 노력하니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오고 믿음도 성장하게 될 거라고. 아멘이에요. 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됐네요. 오늘은 끝곡이 은혜입니다. 은혜. 네, 은혜로 준비했고 신청하신 분 예, 겸손과 겸손님 잘 듣고 계시죠? 또 신청 다 못 보내드린 거 죄송하고요. 또 계속이잖아요. 예, 이 Joy for You는 주님 오실 날까지니까 신청곡이 언젠가 날 겁니다. 꼴찌라도 출첵 멋진 여자님 감사해요. 저는 또 먼 길 갑니다. 여러분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곁에서 걷는다면 어떨까?
1: 그저 상상할 뿐이지 당신 앞에서 나보게 될 당신 모습.
0: 그저 사-

Martínez.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칼렐 지브라는 신전의 두 기둥처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신전의 두 기둥은 나란히 서 있죠. 그 사이로는 자유로운 바람이 오고 가고요. 기둥이 가까워지다 못해 하나로 포개진다면 신전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가로수가 우거진 길을 걷는 걸 좋아합니다. 길가의 나무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어요. 지나치게 가깝게 붙어 있으면 가지가 부딪히고 꺾일 거예요. 뿌리를 뻗어나갈 자리가 부족해 잎이 마르겠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기둥도 나무도 사랑도 관계 또한 그렇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정현주 에세이 그래도 사랑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35절과 3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후네요. 요즘 식탁에 가족과 마주 앉아서 어떤 대화를 나누시나요?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요즘은 각자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의 하루를 묻지 못할 때가 있죠. 마음은 있는데 말이 없고 사랑은 있는데 시간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이 이어질 때가 있는데요. 신명기 24장 5절에서 하나님은 새로 결혼한 남자에게 1년 동안 군대도 어떤 직무도 면제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전쟁보다 신혼이 먼저라는 겁니다. 나라의 일보다 가정의 기쁨이 먼저라는 말씀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나중에 라고 미루지 말라는 하나님의 조용한 당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을 나중으로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찬양 함께 하시면서 살펴보시죠. 오늘 첫 곡은 귀하십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미국의 재즈 연주자 샘 레바인의 찬송가 연주 앨범 딕시랜드 힘즈 가운데 I've got peace like a river, 내게 강 같은 평화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초롬의 목소리에 이어 진선미의 곡 하나님의 선물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날이 흐린 금요일입니다.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셔요. 김선주님, 마라나타님, 멋쟁이님, 황동현님, 심군님, 이병희님, 이은주님, 기쁜우리사랑님, 스마일님, 입새님도 오셨고 아스농부님, 당군님, 민민하하님, 조셉님, 블루딱따구리님, 안젤라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보혜사님이 샬롬 진디 반갑습니다. 비가 촉촉히 내려요. 에베네셀님이 적당히 내려서 더위 식혀주길 바랍니다. 코스모스님은 평안합니다. 의왕시는 지금 비가 오네요. 때를 따라 비도 내려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병희님이 후덥지근 더운 날 비가 오려고 하늘 흐려지고 있어요. 시원하게 내려주면 좋겠어요. 더위도 식혀주고 공기도 맑아지게요 하셨습니다. 비가 오는 곳도 있고 지금 비가 오려고 잔뜩 폼잡고 있는 그런 구름 낀 하늘도 있으신 것 같아요. 추억님이 오프닝 들으시면서 요즘 식탁에서 하는 말, 다음 주 시어머님 생신이라 메뉴 이야기합니다. 오리 두 마리 주문했는데 오리 백숙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어요. 백숙 잘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또 그래도 토론을 해야 될 게 있다면 식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오고 가지 않나 싶습니다. 애슐리님이 그렇게 말이 없던 남편이 6학년 5반 되니 이제서야 저랑 말수가 비슷해져서 대화가 잘 돼요 하셨네요. 오래 기다리셨네요. 6학년 5반이 되도록. 그때쯤 되면 또 이제 남편분들이 또 이제 좀 여성스러워지셔서 아내분들을 이렇게 졸졸졸 쫓아다니고 아내분들은 좀 바빠서 막 귀찮아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막 여기저기 또 막 동창회도 나가야 되고 막 그런데 계속 남편분이 할 일 없이 이렇게 이러니까 또 그게 또 신경 쓰이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병희 님이 아들이 먼저입니다. 남의 편은 그 다다다음이요 하셨는데 듣는 남편

섭섭할 것 같아요. 남편분 안 들으시겠죠? 사랑합니다 님이 처음 오셨어요. 항상 찬양 듣기만 하다가 처음 전주찬에 입문했어요. 나른한 오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매일 오후 4시 1시간 저와 함께 해주시죠. 제키리님은 얼마나 정신없이 승객 태우고 하다 보니 이제야 게시판 들어와 글 남기네요. 김명수님은 바질 바게트 빵 시원한 냉커피 한잔하며 은혜로운 찬양 감사히 함께합니다. 태연님은 우아하게 양산 펴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청바지 찢어졌다고. 큰일 날 뻔했네요. 계단에서 넘어지면 자칫하다간 크게 다치거든요. 피 나거나 멍들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네요. 이번에는 세계의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월드컵 시즌을 맞아서 오늘 경기가 있는 나라들의 찬양 준비해봤어요. 오늘 오전에 경기를 치른 스위스,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헤르체고비나, 캐나다의 연주자들이나 교회에서 불리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전에 카타르와 경기를 치른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가수 셀린 디온과 안드레아 보첼리가 부르는 더 플레이어, 기도 들으시고요. 새벽에 경기를 치른 유럽 국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옛 유고 연방에 속했던 국가죠. 이 나라의 수도 사라예보 출신으로 세계적인 음악가인 고란 브레고비치의 곡 중에서 영화 여왕 마고의 삽입곡 엘로하이, 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출신의 가수 오프라 하자, 고란 브레고비치의 듀엣으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보스니아와 경기를 치른 알프스의 나라 스위스의 전통적인 교회 음악이죠. 제네바 시편 가운데 시편 100편을 켈빈 합창단과 레코르다레 앙상블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더 프레이어 기도 셀린 디옹과 안드레아 부첼리의 듀엣으로 들으셨고요. 영화 여왕 마고의 삽입곡 엘로하이 나의 하나님을 오프라 하자와 고란 브레고비치의 듀엣으로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제네바 시편 가운데 시편 100편을 켈빈 합창단과 레코르다레 앙상블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은 가정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128편.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시편 128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축복하노라 소프라노 이혜원의 목소리였고요. 손경민 곡 행복을 아이빅밴드와 지선의 찬양으로 들으셨습니다. 찬송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찬양대의 예배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하하호호님, 참마무로님, 장기영님, 김선주님, 제이스님, 최여사님, 준희빈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병희님이 오늘 멕시코전 1-0으로 아쉽게 졌지만 열심히 뛴 태극전사들 파이팅입니다. 아, 보라돌이라서 그런지 오늘 보랏빛 유니폼이 너무 예뻤어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여러분 오전에 다들 축구 보셨나요? 전 회사에서 TV로 다 같이 봤는데요. 대한민국 대 멕시코전 뭔가 한 골을 넣을 듯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깝게 진 기분이에요. 마라나타님도 한국 축구 2승 1패로 32강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멕시코와 경기는 너무 아쉬워요.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 파이팅 하셨습니다. 다음 주를 또 기대해 봐야겠죠. 이은주님이 지난 아나운서님 오늘 비 오기 전에 자전거 가게에 갔다 왔어요. 신랑 생일 선물 못 줘서 늦게 가서 자전거 샀는데 예뻐요. 그래서 집에 와서 늦게나마 생일 선물 줬더니 고맙다고 타고 다닌대요. 잘하셨네요. 한동안 또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시려나요? 진아예요님은 이번 사흘째 금식, 점심때 드디어 죽 먹었다고 보내주셨어요. 아직 퇴원 못하셨군요. 입원하셨다고 얼마 전 사연 보내주셨는데

했는데, 아이쿠, 이제야 죽을 드셨다니 살 많이 빠지셨을 것 같아요. 얼른 퇴원하셨으면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크릭스 님이 금요일이라 여유로운 마음으로 남편 퇴근하면 좋아하는 쑥개떡 쪄주려고 열심히 치대서 만들었네요. 밖에는 비가 오는데 시골 친정엄마 딸 주려고 하나하나 캐셨을 엄마 생각하니 울컥해지네요. 아이, 참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죠? 이럴 때 한번 엄마 뭐해? 이렇게 전화 한통 먼저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신혜숙님은 여행 다닐 때 등이 안 아팠는데 집에서 조금만 일해도 등이 아파서 물리치료하고 나왔는데 비가 엄청 쏟아지네요. 우산이 없어서 카페로 들어와 있어요. 피신해 계시는군요. 비가 좀 빗줄기가 약해져서 집으로 얼른 들어가셔야 될 텐데 카페에서 그래도 커피 한잔 마시며 이렇게 힐링하며 찬양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남겨주신 분 계셔요? 에베네셀님이 김도현의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들려드려요.

오늘 끝곡은 조샘님이 보내주신 사랑해 주님이 너 어디 가든지 메들리를 박수현의 피아노 연주곡으로 보내주셨어요. 끝곡으로 들려드립니다. 벌써 주말을 향해 가네요. 사랑은 있는데 시간이 없다. 요즘 우리 가정의 아픔이 딱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찡하기도 합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 바빠서 낯선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가족이 늘 나중에가 되는 것.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시간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말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시간을 조금 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별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식구니까 같이 밥을 먹거나, 곁에 있으니까 요즘 어떤지 물어보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주는 것. 그 작은 시간이 우리의 사랑을 살아있게 할 것 같아요. 남은 오후도 평안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기쁨과 복을 주신다고 우리 방금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요.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 기도하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도의 골방을 가져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1: 그 나만의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그 산기도 가서 전도사님들이 야, 저 나무 너 뽑아와. 뽑을 때까지 기도해. 맨날 기도는 안 하고 그렇게 나무 흔들기만 했었는데.
2: 그리고 어머니들은 기도굴 많이 가신다고 맞아. 하시잖아요. 네. 그 요즘에는 교회마다 개인 기도처를 또 만들어 놓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3: 저는 이 다 같이 기도할 때가 뭔가 좀 그렇게 뜨겁더라고요. 주여 삼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외칩시다 하면서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해야 뭔가 통성으로 기도해야
0: 뭔가
3: 기도한
0: 것 같고
1: 속시원하고
3: 뭔가 내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 같고
4: 맞아요. 더 크게 막 이렇게 하게 되고 합심해서 하는 그 기도의 힘이 크다고 하는데 하긴 뭐 근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의 골방만의 유익이 따로 있는 건가요, 선생님?
5: 뭐 기도의 골방, 뭐 우리 골방기도 이런 말 그런 관점에서 좀 보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은밀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그게 이제 골방기도라는 개념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둘만의 어떤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오늘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6: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죠. 뭐 해본 거 한번 다 말해보죠.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방언기도 한 20여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다 나름대로의 기도의 맛이 있거든요. 근데 골방기도 또한 굉장히 맛이 있고 은혜가 되는 기도의 유형이 오늘 아마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1: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7: 골방기도가 저는 꼭 장소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또 뭐 부러지느냐 아니냐라는 문제도 아니라고 보고 저는 조금 연애와 비슷하다. 연인과의 연애와 비슷하다. 대화를 할 때도 있고 조용히 그냥 침묵 가운데 같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 그것이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0: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많은 이때에 골방의 기도 오늘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뜻을 설교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가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죠.
7: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광야에 길이 나게 하죠. 부르짖는 기도 사막에 강이 나게 합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특별히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는 은밀한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기도예요. 이 골방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깊고 친밀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골방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지침입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것 주의하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중요한데 그들은 기도를 칭찬과 명성을 얻는 위선의 도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을 변질시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공적 기도든 또 사적 기도든지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고 외식하는 기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공적인 기도를 할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기도하셔가지고 회중을 잠에 빠뜨리는 분 아주 곤란합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3시간, 7시간 하면서 이것을 영성의 척도로 보는 것, 이것도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성은요, 내면과 삶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는가, 이것이 진짜 척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도움은 되지만 무조건 시간으로 그 사람의 영성을 측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진실함이 묻어나오는, 진정성이 있는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우리 내면을 드러내고 우리 삶이 드러나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자, 그러한 좋은 기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골방 기도를 통해서 외식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골방의 원어 타메이온, 이 말은 자르다라는 뜻의 템노와 청직이라는 뜻의 타미아스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은 외부 세상의 온갖 잡음, 소음과 단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말할 때 골방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과 사귐이 일어나는 곳, 나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여기에서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신 외에는 어떤 개입도 다 차단하는 것,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거나 과시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가 골방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골방 기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는 기도가 복잡해집니다. 중은 부원의 기도가 많아요. 또 장황합니다. 화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단순해요. 미사 어구가 없습니다. 담백합니다. 진솔합니다. 순수합니다. 자, 그러한 골방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골방 기도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팔복의 영성과 성령님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골방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팔복의 영성을 깊이 여러분의 내면에 뿌리내리게 하고 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엄밀한 사귐을 갖는 골방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 마가복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일정이 아주 그냥 굉장히 바쁜 일정.

병이 나옵니다. 하루 종일 온 마을의 병자들을 치료하신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그러니까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 골방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열심히 또 일하십니다. 그리고 45절에 가서 또 우리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골방 기도, 주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갖는 기도의 원조가 예수님 같으십니다. 왜 골방 기도가 필요한가? 언제 예수님이 골방 기도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 기도 하기 전에 바로 앞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대표 기도하는 분들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 들으라고 막 강의하듯이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들으신다. 아버지란 말은 친밀함이란 뜻이죠. 그냥 가족 같은 그런 친밀한 그런 기도해라. 골방 기도 왜 필요하냐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우리 많이 알잖아요. 거하신다는 말이 이게 오이케오란 헬라어인데 부부처럼 거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정이란 오이코스란 단어가 나왔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마치 남편이 아내를 찾아온 듯이 거한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와 같이 은밀한 교제를 갖기 원한다. 그래서 마치 부부가 침실에서 교제하듯이 출인이 있고 때로는 잠옷 입고 그러면서 주님과 마치 부부가 얘기하듯이 그럴 때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람들에게 미니스트리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과 미니스트리, 교제, 골방, 이거부터 해야 된다. 예. 골방 기도가 또 필요한 이유는, 골방이라는 단어는 아까 탐의위원회 말이 있는데, 그거는 스토어하우스란 뜻입니다. 즉, 보고, 창고란 뜻입니다. 그래서 골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보고, 이게 트레저리란, 보물이란 단어에서 나온 단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보물 같은 지혜와 지식을 다운로드 받는 거죠. 저는 38년 전에, 제가 예수 영접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옆집 형님이 전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기도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한테 아기가 아버지한테 떼쓰듯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점점 기도가 깊어질 것이다. 그날 밤에 저는 난생 처음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은 하나님 계시면 잠좀 자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4년 동안 불면증에 걸렸기 때문에 수면제 갖다 놓고 제가 제 방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불러봤어요. 아, 내가 진짜, 그럼 막 웃었어.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아니, 허공에다 대고 내가 혼자 앉아갖고 하나님 그러니까 아니, 되게 쑥스럽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계시면 나잠좀 자게 해주세요. 눈 떠보니까 아침이에요. 수면제는 안 먹었고 마치 제가 이렇게 불면증 걸리기 전에 어머니가 이렇게 옛날에 이불 빨면 이렇게 풀을 먹어서 보송보송한 이불 속에 잤을 때 상쾌했던 기분이 4년 만에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골방 기도의 맛으로 기도 생활을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38년 됐으니 하나님과 골방 기도가 훨씬 세련되졌죠. 요즘은 이제 커피도 한잔 뽑아가지고 하나님 아유, 저 굉장히 바빴는데 오늘 한두 시간 주님과 좀 시간 보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 집에 조그만 골방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과 차 마시는 겁니다. 이러면서 기도도 하고, 푸념도 하고, 대화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한두 시간 금방 지나가죠. 굉장히 어떨 때는 강력하게, 어떨 때는 잔잔하게, 얼마나 많이 만져주시는지 몰라요. 오늘 골방 기도를 우리 시청자들 잘 배우셔서 주님과 좋은 시간, 골방 기도의 유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골

0: 열방기도를 통해서 은밀히 보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일평생 누리는 유익을 누리는 우리 시청자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 그러니까 앞에 6장 5절 앞부분에 뭐 시장 거기 뭐 여기저기서 막 드러내 가지고 그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 하나님에게 진짜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깨닫고 있다면 그렇게 기도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하나님께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나중에 그게 의식이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사람 저 사람 어떤 의식이나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뭘 만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직면해라. 아무도 보지 않는데 문을 닫고 은밀하게 아주 시크릿 비밀스러운 장소로 들어가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라 이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뜻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뜻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이 은밀함이 없이는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자매와 형제가 서로 교제하는데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그게 교제가 돼요?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는 아무리 눈빛을 줘도 그거 뭐 나한테 보내는 거야? 이런다고요. 그런데 은밀한 곳에 그 많은 사람이 있던 예배가 끝난 후에 둘이서 몰래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2: 네.
1: 저도 그랬거든요. 몰래 이렇게 몰래 가잖아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야, 좀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하신 또 이유가 있어요. 이게 능력의 근원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골방이라는 개념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은밀함,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대표적 인물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어요. 하루에 세 번. 늘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아니 기가 막히게 이 다리오 왕에게만 30일을 기도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잡히면 사자굴에 던지우는 형벌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럼 문 닫고 그리고 소리 버럭버럭 지르지 않고 조용히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어요? 근데 똑같이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전에 행하던 대로 똑같이 그 전에 행하던 대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담대함의 이유가 뭘까? 이게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들 산기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 교회 개척 즈음에 저기 부각터널 위에 삼각산에 가끔 기도하러 갔어요. 그날 기도하기 싫은 거야. 근데 제 아내가 가재. 또 교인들도 몇 명 모여서 같이 가는데 아니 목사가 뭐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그게 갔다고요. 가서 이제 알아서 기도하라고. 그런데 저는 늘 기도하던 이 바위 큰 바위 이 쑥 들어간 곳이 있어요. 거기가 제가 기도하던 곳이거든요. 그 바위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었는데 갑자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얘기예요. 골방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과 다니엘의 관계도 특별한 관계가 된 겁니다. 특별한 관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깊이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깊은 관계가 형성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기도는 뭐냐? 관계예요. 골방으로 찾아오라 이런 얘기가 뭐냐면 너와 깊은 은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가면 돼요. 그분과 함께 깊은 그분과의 내밀한 만남을 갖는 것.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0: 무엇을 구해야 될지는 2차적인 문제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전에 행하던 대로 똑같이 그 시간을 지킬 때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맺은 존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처럼 위기적 상황이 왔을 때 아, 나도 모르게 내 영적인 상태가 깊은 단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컨디션 좋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언제나 그분과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분과의 늘 깊은 만남에 골방으로 찾아가는 비밀한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기다리시고 우리가 찾아오기를 정말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성전을 두시고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누구든지 그 성전에 오면,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당신께서 들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은밀하게 당신을 만나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다짐을 주셔서 늘 당신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존재들 되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사는 게 너무 바쁘고 분주해지면 기도하는 걸 깜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마음 먹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5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반드시 듣고 계시는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라는 생각하니까 기도의 골방이 참 새롭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2: 기도의 골방이 진짜 골방을 말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아요.
3: 네, 평소에 이 기도도 잘 안 나오는데 이 골방 기도가 가능할까요?
4: 그것도 그렇죠. 그리고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3: 그게 맞죠.
4: 그죠? 예. 길 가다가도 할 수 있고. 근데 왜 특별히 골방을 가지라고 하셨을까?
5: 그러니까요. 그 막 분주하고 애들 막 쫓아가고 이럴 때는 진짜 힘들거든요. 어떤 식으로 은밀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6: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도구가 아니라 관계성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방법론에 집중하기 쉬운데 골방 기도의 가장 핵심은 관계거든요. 우리가 친한 사람들은 만나자마자 바로 친밀함이 있고 바로 대화가 통하고 편안하고 자유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골방 기도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친밀함에 있는 관계성이다. 이 친밀함에 있는 관계성이 형성돼 있다라면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쁘고 힘든데 그분과 깊은 친밀한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그냥 정말 좋은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엄마와 대화하듯이 친밀하게 대화식으로 한다라면 그 시간 그 장소가 저는 골방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7: 네, 기도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얘기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 원하시고 또 사랑, 우리의 또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그 기도를 우리도 배워야 되지만 하나님도 굉장히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다만 저도 불교 신자였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고 한 20여 가지 되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을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고 계신데 이 거하고 계신 주님이 나랑 은밀한 교제를 원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뭐 바쁘고 분주한 곳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골방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골방 기도가 참 유익이 있고 제가 우리 아들이 골방 기도를 하게 된 걸 옆에서 봤어요. 이 녀석이 미국의 고등학교도 유학 갔는데 매일 전화가 오죠. 뭐 영어가 안 들리고 아빠 오늘 하루 종일 잤어 그러면서 울고 그러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골방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그 하숙집에 지하실에 골방 그 광이 있었는데 그 광에서 한 시간씩 기도를 하고 학교를 가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0: 그 뭐 지하실에 들어가서 담요 뒤집어 쓰고 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학교를 가고 그러면서 아까 골방이라는 단어가 트레저리 보물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수업도 잘 따라가고 나중에 좀 앞서가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골방 기도를 배웠어요. 그래도 요즘도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 혼자서 그냥 잠바 뒤집어 쓰고 골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은 아,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개인적인 어떤 상황을 통해서 골방 기도를 또 가르치시고 일대일의 관계를 또 맺으시는구나 이런 걸 좀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1: 그 뭐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 골방이라는 개념을 좀 실제적 개념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골방이 성소라는 뜻이에요.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소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 기도하거든요. 만약에 무슨 뭐 전쟁이 나서 포로로 잡혔을 때.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혹은 뭐 재앙이 있어서 고통을 당할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렇게 성전을 향하든 성전에 있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도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마 하셨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온 천지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제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제한하셔서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래 여기에 내가 언제나 있을게예요. 그럼 골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총의 수단이에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어디서나 기도가 돼요? 아니 어디서나 기도가 되면 어디서나 기도하면 되지. 근데 어디서나 기도가 안 돼. 그래서 골방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소나 골방은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 여기는 하나님이 계셔.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기도할게요. 그럼 그것이 꼭 상자를 만들어야만이 아니라 내 방에 서재에 의자에 또 골방이 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할 때 십자가를 손에 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어디든지 거기가 골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축복의 장소이고 하도 의심이 많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배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있는 어디든지 장소를 한번 정해보세요. 어쩌면 카페일 수도 있어요. 카페 어느 구석진 곳에 그곳에 가가지고 십자가 혹은 나만의 어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상징들을 가지고 그곳에 있을 때 꼭 그러면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게 골방 기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2: 네. 그 분주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있을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시간을 마련한다든지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꼭 특정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함께 하느냐, 조용한 공간과 시간을 가져라,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우리 마음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골방 기도를 그럼 어떻게 좀 잘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3: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4: 골머리 썩는 세상 고민 다 털어낼 골방 기도의 매뉴얼을 알기 위한 질문
3: 타임! 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들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골방 기도인지 좀 다시 한번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배워보고 싶습니다.
4: 그리고 골방 기도할 때와 합심 기도, 통성 기도할 때 각각 어떤 은혜와 교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골방 기도, 합심 기도, 통성 기도 각각 다르게 해야 할 때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상감 목사님.
5: 네. 통성 기도, 합심 기도, 부르짖는 기도는 주로 영적 전쟁하고 관련되어질 때 그때는 막 조용히 하기보다 정말 강하게 부르짖잖아요. 특별히 마귀와의 전쟁이다. 이럴 때는 정말 강하게 찬양도 하고 정말 세게 기도해야지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죠. 그럴 때는 뭐 부르짖는 기도가 필수라고 생각하고 통성 합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0: 그런데 이제 골방 기도 같은 경우는 엄밀한 부르짖음, 엄밀한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한 것,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런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한다라면 골방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골방 기도라고 할때 방법은 조금 다양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학 다닐 때 4년 동안은 제가 있던 신학대학의 뒷산에 올라가서 저만의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십자가로 벽돌을, 빨간 벽돌을 가져다가 십자가를 쌓고 그 산속의 깊은 곳에 저 혼자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잠시 멈추어 있을 때 새소리, 바람소리, 또 새벽에 올라가면 짙은 안개가 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개가 끼었다가 햇빛이 비추면서 안개가 그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사실은 저는 골방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 속에서 감사, 감격, 감탄이 계속 4년 내내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골방 기도인데 장소가 제가 다닌 대학원에는 종탑 기도실이 있었어요. 각각의 방들이 있어가지고 그 방에는 주로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침묵 기도를 주로 했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없을 때는 부르짖지만 침묵으로 기도하는데 주로 어떤 식의 기도를 많이 했냐면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특별히 또 성경에 인물이 있으면 제가 그 인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 인물의 감정, 생각, 느낌들을 계속 질문하면서 제가 느끼기도 하는 그런 침묵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만남을 계속 이렇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신대원을 졸업한 이후에 저는 북한산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 산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조금씩 달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세 장소를 정해가지고 기도했는데 첫 번째 장소에는 좀 무섭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도 가까이 있고 사람의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장소에 있다가 더 깊이 기도하고 싶을 때는 정말 사람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있으면 처음에는 두려워서 기도가 안 돼요. 여러 독사가 와서 물지도 않을까, 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상상 속에 있지만, 금방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깊이 있게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정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가 질문할 것들 질문하고, 하나님께 듣는 이 경청의 시간을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골방 기도라는 것은 특정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에 들어가서 그것이 침묵일 수도 있고 부르짖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대화식으로 하면서 경청의 시간을 꼭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말고 우리 아까 하 목사님 말씀하신 다니엘도 말고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 혹시 성경에서 그 골방에서 기도한 다른 인물이 있는지, 골방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이 있는지, 만약에 그런 기적이 있다면, 저 역시 골로 가지 않고 골방으로 가서 기도하려고요.
2: 많이 있죠. 링컨이 대통령으로서 기도방을 했듯이, 다윗이 왕이었는데, 다윗의 장막이라는 골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텐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죠. 그러나 조그만 텐트에 언약궤를 놓고 그곳에서 다윗이 들어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장막, 그걸 흉내내서 굉장히 많은 교회가 다윗의 장막을 추구하고 저희 교회도 다윗 장막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가 그릿시냇가에 가서 3년 반을 지내죠. 그릿이란 말이 단절된 곳이란 뜻입니다. 옛날 그 수도원이 모나스트리라고 그러죠. 모나스타가 이게 단절된 장소라는 것이거든요. 수도원의 시저가 될수 있죠. 그리 시내가 단절된 곳에서 하나님과 3년 만

0: 동안을 깊이 했던 그 엘리야가 그냥 불처럼 또 쓰임을 받게 되고, 성경에 보면은 뭐 다양한 장소, 요셉에게는 감옥이 또 골방이었을 것이고, 아까 또 기적 얘기했잖아요. 열왕기하 사장에 보면은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생 사모님이 등장하죠. 두 아들이 빚 때문에 팔려가게 돼 있고, 사모님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릇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곳에서 기도하라 그럴 때, 그 골방에서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넣을 때 이게 한없이 기름이 쏟아지는 그곳에서 기적이 처음 되죠. 그리고 이것으로 생활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아까 제가 골방이라는 단어가 트레저리, 스토어하우스, 하나님의 보고란 것도 있다 그랬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임한 거죠. 거의 두 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팔아먹는 그 기름도 있었겠지만 두 아들에게는 그 골방 체험이 아마 일평생 잊혀지지 않았던 영적 체험일 수가 있습니다. 골로 가지 말고.
1: 네, 그러니까 요셉처럼 또 감옥 가서 기도하고.
2: 저는 이 골방 기도가 하나님이 저에게 다른 거에 방해받지 말고 나랑 온전히 대화를 하자, 얘기하자, 이렇게 들리는데, 저도 기도를 하는데 왜 저에게는 이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3: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꼭 해야 하는 기도는 안 하고 외식하는 기도를
2: 외식이
3: 그렇죠, 정원 목사님.
1: 외식이 뭐야? 외식이.
3: 어떤 기도를 하시는 겁니까?
2: 여섯 개 숫자 알려주세요.
3: 너무 외식하는 기도.
1: 그러네. 골로 가고 있네.
3: 네, 골로 가는 기도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기도의 골방에서 저희가 했으면 하는 그 기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4: 글쎄요. 잘못된 기도지만 그 잘못된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도 없다고요. 사실.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아까 이제 이런 말을 했었죠. 너 다른 거 방해받지 말고 나랑만 온전히. 이 말에 답이 있어요. 이미 다른 거에 방해받고 있다는 뜻이죠. 뭐 다른 거에 신경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산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서도 다른 사람을, 다른 종류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의 뭐 옵션으로 택하는 셈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깊은 사랑이 없는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창호 형제 자신이 안 믿고 있거든요. 그 상황 자체가 이미 여러 개의 옵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이제 나도 골방 가서 기도할래. 기도할 내용이 없어. 뭘 기도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방법을. 실제로.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동적 기도예요. 그러니까 능동적 기도만 생각해서 그래요. 능동적 기도는 성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가진 사람들은 능동적 기도가 잘 돼요. 뭘 구하고 뭘 간절하고. 네네. 근데 사실은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저는 굉장히 제가 잘 못하던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수동적 기도예요. 아까 우리 침묵기도 말씀하셨는데, 침묵기도가 그 방법 중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침묵기도의 방법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침묵하려고 이렇게 앉잖아요, 내가. 근데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왔어, 지금. 그래서, 주님, 앉았어. 멍해. 아무것도 안 생각나는, 너도 멍하더라도, 기도는 intention이에요. 의도라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이미 기도는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가서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속에서 별 생각이 다 올라와. 갑자기 어떤 자매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자매가 동시에 생각나고. 그 생각나면 그때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 생각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으로. 호흡 기도가 중요한데, 저는 호흡을 굉장히 중요하게

0: 입니다. 그 자매를 머릿속에 딱 떠오르고 속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근데 만약 죄의 더러움이 막 생각나 그러면 내뱉으면서 후 하면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이게 예수 기도거든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속으로 얘기하면서 호흡을 깊게 그걸 다 실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받아들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 기도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이 중요해요. 아까 목사님 말씀 얘기했죠. 이걸 오라치오 기도라고 불러요. 오라치오라는 것이 기도라는 뜻인데 말씀을 읽는데 서로 사랑하라. 만약에 읽혔어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갑자기 서로 사랑하라가 마음에 확 다가와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사랑하지 못한 마주자매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게 이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침묵은 매우 기본적 기도예요. 기도하지 못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이미 기도고 뭐 소리를 지르고 뭐 해야 돼. 그래서 아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능동적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해서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시간만 길게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나를 들여다보고 나오는 것들은 예수여 호흡으로 내뱉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만약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그 문장들에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가 대답하는 게 기도예요. 그 같은 방식으로 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한 시간도 할 수 있고 두 시간도 할 수 있고 하다가 잠이 올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전혀 걱정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의도가 중요하다.
1: 의도.
0: 예, 지금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미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2: 저희 기도하게 되면 초반에 엄청 길게 내뱉기만 할 거예요.
3: 불숨이 없고 날숨만
2: 있어요.
3: 내뱉다가 다시 들이마시고 다시 올라오고
0: 들이마실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3: 거기에 나가는 게 다시 들어올까 봐 걱정되네. 계속 내뱉다.
4: 기독교인을 기도교인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들어봤었는데요. 골방기도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이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겠죠.
5: 네, 이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육신이 한이로다.
3: 이렇게
5: 이렇게 생각하는 저 같은 성도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실제적으로 골방 기도를 잘 할 수 있을지 좀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던 신뢰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목사님들께서 골방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셨던 은혜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사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말로만 하는 거죠. 그럼 마음은 뭐가 있느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면서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부터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도를 원하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면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도가 안 돼. 그러면 기도를 하더라도 맨날 이기적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이기적 기도는 백날 해봐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적인 자들에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회개예요. 내 안에 있는 죄, 골방에서 아까 침묵 얘기했죠. 침묵도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들이 죄예요. 그것들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나가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부터인가 내 내면이 정결해지고 여백이 생겨요. 여백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을 통해서 무엇을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구할 내용들을 주시게 되죠. 그때부터 기도의 차원이 바뀌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내가 기도 안 되는 것에 대해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1: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기 와 계신 주님 이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수많은

0: 하는 가족들과 한 방에서 지내기 때문에 다 자고 난 한밤중에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새벽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침실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서재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집이 도저히 그게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서 교회가 있죠. 저희 교회는 이제 24시간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찬양을 틀어놓고 오셔서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저희 교회는 동산 안에 있기 때문에 벤치라든지 정원 같은 걸 많이 해놔서 거기서 조용히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기가 어디서 기도가 잘 되는지 장소 언제가 나는 올빼미형인지 새벽형인지 알거든요. 그걸 확인하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피곤해요. 가급적이면 사무실 안에 골방을 좀 확보해라. 우리 딸이 이제 창업을 할 때 제가 반드시 네 사무실에 골방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가봤더니 이렇게 사무실 안에다 이렇게 카텐을 치고서 탁자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골방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런데 옆에 사무실 사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이게 뭐냐 물어보고 거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예수를 영접한 사장님들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든 자기 일터에서건 이렇게 골방 기도를 좀 생활화하는 거 그게 참 지혜롭다 그렇게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1: 저는 언젠가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변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할 거야. 왜냐하면 저는 문제아였고 말씀꾸러기였고 정말 공부와는 담 쌓고 이렇게 오랜 시간 보내고 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속을 참 많이 썩여드렸는데 제가 뒤돌아서 보니까 골방기도가 저를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고3 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뒤로 이제 골방의 기도가 시작됐는데 주님과 저와 계속 만나면서 저는 주로 대화식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묻고 듣고 묻고 듣고 어떻게 듣느냐라고 묻는다라면 저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생각으로 듣고 느낌으로 듣는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다른 누군가가 말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감화에 의해서 제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여전히 또 반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닦고 조이고 기름치시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시고 계속 이렇게 바꿔가시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친다라면 연인이 연애하듯이 대화식 기도를 해라.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으면 그건 가장 좋아요. 그렇지 못하면 저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새벽에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하는 그 시간이 저는 기도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또 오가는 전철이나 버스 속에서 차 속에서 침묵으로 하나님과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돼요. 제가 왜 연인이 연애하듯 대화식으로 이야기하라고 하냐면 연인은요 많은 사람이 있어도 연애할 때는 그 사람만 보여요. 그 사람의 소리만 들립니다.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의 소리만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느낌, 감정까지도 들려지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대화식 기도를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더 깊고 친밀하게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분과 지속, 반복, 집중해서 계속 만나가면 틀림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 변화를 맛보아서 경험해서 알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2: 네. 목사님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정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또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실생활에서 또 방송을 보시다가 성경 속에서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시청자

0: 분들께서 올 포원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해 봐야 될 텐데요. 기도의 골방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이상가 목사님.
1: 기도의 골방은 저에게 연인과의 연애다. 아내와 연애할 때 아내만 보이고 아내 소리가 말하지 않아도 들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골방에서 그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뜻, 그것을 계속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2: 네, 저에게 골방 기도란 평생 개발해야 될 기도의 예술이다.
0: 예술. 네,
2: 평생 예술, 예술이죠. 네. 단련하고 훈련해야 돼.
3: 네, 기도의 골방은 나에게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이다. 네.
0: 하나님께서 골방 기도 들으시느라고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 기다리시느라고 바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끝인사 기도의 용사가 돼서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죠.
4: 네, 은밀하게 모시는 하나님과 은혜 교제하며
5: 하나 되는 시간
6: 올포원.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0: 조정민 목사의 사람이 선물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핸드폰을 사용할 때 가장 불안한 순간이라면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을 때, 그쵸? 아, 뭐 충전기도 없고 보조 배터리도 없고 그렇다고 얼른 뭐 집에 가서 충전할 상황은 더더욱 아닐 때, 참 이럴 때 난감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왕왕 있으신가요?

근데요,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된 것보다 내 삶에서 더 난감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영적인 배터리가 깜빡깜빡 빨간불일 때. 그런 의미에서 좀 돌아봤으면 해요. 요즘 어떠신지, 내 영적인 배터리 100% 완전하게 충전 중이신가요? 아니면 배터리 3%, 5% 이게 깜빡깜빡 빨간불 상태인가요? 한번 체크해 보길 바라는, 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6월 19일 샬롬 CCM 오늘 첫 곡 조준모의 시편 84편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금요일 주말권 진입했고요. 또 화창한 날씨 속에 이렇게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면은 정신이 없죠. 뭐 기도할 시간 따로 빼기 쉽지 않고 말씀 볼 시간도 뭐 녹록치 않고 퇴근하고 일 마치고 이제 집에 오면 몸도 막 천근 만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만만치가 않네요. 예. 이런 고백, 이런 읊조림 이것도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근데 잘 주무셨죠? 아침 출근길 조금이라도 어떤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게끔 오늘도 2시간 함께 하려고요. 우리 닉네임 까부리 써님, 요즘 신앙 배터리 꺼지기 직전이었는데 샬씨가 보조 배터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연히 듣고 정착한 나 칭찬해. 예. 라고 또 남기, 샬씨 보조 배터리 설. 영적인 충전소. 그러니까 메인 서버, 메인 충전소는 우리 주님이시고 항시적으로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이제 샬씨는 보조 배터리죠. 보배. 예, 그냥 거들 뿐입니다. 샬씨는. 보게 근원님, 앗, 오늘 아침 거실 태블릿 배터리 9%. 샬씨는 핸드폰으로 듣습니다. 영적 배터리 요즘 더워서인지 조금 방전된 것 같아요. 약 70%. 아, 요 정도면 굉장히 양호. 금요일 교역장 권찰교육 가서 잘 충전하고 오겠습니다. 곧 출발. 예, 우리 보게 근원님도 와주셨고요. 예. 이병희님, 당신은 나의 배터리. 아, 배터리가 좀 더 어감상 좀 와닿긴 한데, 예, 또 표준어는 배터리라는 거. 예, 배터리, 배터리. 영적인 배터리 되어주시는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남기셨고. 닉네임 조이님, 배터리 너무 또 빵빵하게 혹은 소진되지 않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배터리 또 체력적 배터리 둘 다 잘 관리해야 하는 듯해. 정확합니다. 예. 우리 영혼도 우리가 잘 챙겨야겠지만 우리 몸도 영혼이 머무는 또 전이잖아요. 예. 우리 몸도 잘 우리가 케어해야 합니다. 예. 잘 쉬고 혹사시키면 안 돼. 예. 잘 또 먹고 누리고 그래야 됩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문자 참여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죠. 샵 7997번. 또 사진 첨부하시거나 긴 장문 사연 보내실 때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금요일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상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다 좋습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셔요. 혜영님, 와 벌써 금요일이야?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라고 당기셨는데 이번 주는 또 그 북중미 월드컵 때문에 그거 보는 또 그 즐거움이 쏠쏠해서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셨을까. 네. 오늘도 우리 경기 있는데 10시부터죠? 오전 10시. 두근두근 어떻게 될지. 마음먹기 나름님, 오늘 멕시코와 월드컵 경기 있습니다. 중3 아들 가방에 빨간 축구 응원 티셔츠 들어있더라고요. 혹시 학교에서 보여주실까 싶어 챙겨간대. 아, 얼마나 보고 싶을까. 예. 전 학교에서 그냥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아이에게 추억이 될 테니까요. 라고 남기셨고요. 그쵸. 예. 온 그 친구들이 같이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을 보고 공감하고 또 막 교감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도 되게 교육 과정에서 의미 있는 그런 이벤트가 아닐까.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곡 들을게요. 아침 동해 가는 길.

김상훈 킹덤 오브 갓 들었고요. 김민엽의 저 들판이 춤추는 이유 아침 동해 가는 길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여행지기님 요리 갔다 방황치 말고 그죠? 예,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킹덤 오브 갓의 가사를 또 옮겨주셨고 우리 여행지기님 예 그래요. 사무실 근처 도착해서 지금 편의점 도시락 그리고 사이다 같이 먹고 사무실에서 듣습니다. 금요일이라 좋아요 남기셨고 그리고 아 성윤주님 사연 주셨네. 훈디 지난 주일 CBS 교회에서 뵈어서 반가웠어요. 적은 인원으로 성가대 섰는데 눈 감고 같이 찬양하는 모습에 더욱 은혜가 되었다.

합니다. 목사님도 안부 전해드려달라고. 아 그래요? 그 우리 목사님 신복현 목사님 맞죠? 저도 인사를 그냥 못 드리고 예배 참석만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당직 근무가 토요일에 있는 날이 있고 또 주일에 있는 주간이 있는데, 예, 그 지난주는 또 주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목요회 참석을 못하는 대신에 CBS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거든요, 간혹. 예.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CBS 지하 2층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일날 예배를 두 번 드립니다. 그날 성가대에서 은혜 아니면 불렀거든요. 예. 근데 제가 굉장히 좀 감동을 받고, 제가 평소에 또 좋아하는 곡이기도 한데 이 곡이 사실 조금 그 고음역대예요. 높아요, 음이. 그래서 예, 약간 조마조마하면서 아, 이 곡 높은데. 근데 너무 잘하시더라. 예. 아, 제가 뭐라고 평가를. 아, 제가 저 따위가 뭐라고 또 평가를 해. 아, 아무튼 그 성가대 규모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 정말로 회중도 느껴요, 그걸. 어떤 진심,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예. 아, 그날 성가대의 어떤 하모니 너무 좋았고요. 예. 아, 그리고 성윤주님이 대표 기도를 자주 하시는, 제가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윤주님이 대표 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기도에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우리 CBS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분들, 예, 너무 멋지시고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도 너무, 예,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미나짱님은 오늘은 교육 일정이 있어서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방송 듣는데요.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교육이, 와 진짜 강인군이다. 예. 그래서 아아와 라떼 두 잔 사서 출발합니다. 아, 커피도. 아, 그래, 카페인 수혈해야죠. 근데 두 잔씩. 아.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로 받는 교육인지라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라고 미나짱님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아, 좋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열심히 또 배우고 익히고 자극받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게 또 필요하죠. 아주 만족스러운 오늘 또 일정 잘 보내시고 퇴근하시길 바랍니다. 예, 미나짱님 화이팅! 마이선님, 샬롬, 즐거운 금요일이에요. 오늘 전교인 수련회 갑니다. 전 준비팀이라서 조금 일찍 출발하게 됐네요. 아, 선발 때. 준비팀. 2박 3일 수련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날 향한 계획을 더 깊이 묵상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신청할게요. 라고 남기셔서. 아. 이 사연 보는데 저도 약간 덩달아. 전 가지도 않는데 설레네. 2박 3일에 전교인 수련회. 여러 프로그램 속에서 많이 웃고 또 주님을 향한 그 초심, 열정도 다시금 되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신 팀로걸십,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이 곡 듣고요. 그리고 구자옥 목사님의 전교인 트위스트 이 곡도 이어드립니다.

와, 오늘 부흥회인가요? 주사랑님, 엉덩이가 들썩들썩. 예. 프리지아님도, 아, 선곡, 오늘 무엇?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기셨는데. 예. 오늘 전교인 수련회 가신다는 우리 마이선님의 신청곡부터 시작한 거죠. 팀로걸십,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를 듣다가, 구자욱의 전교인 트위스트, 그리고 최인혁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하는 사람들 나는 주의 깃발 든 군사, 여기서 멈출까 했는데 아, 더 있고 싶은 마음. 예. 네. 그래서 꺼내든 카드는 옹기장이 온 땅이요 우리 주의 성령이었습니다. 아, 연주도 미쳤어요. 진짜 힘이 불끈. 우리 병희님도 좋아해 주셨는데, 옹기장이의 이 온 땅이요 우리 주의 성령이 이 영상이 유튜브에서 다시 막 역주행하고 있다는 그런 또 소문이 있습니다. 아, 굉장하죠. 진짜 콘서트 그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음원이었습니다. 라이브 실황까지 전해드렸고, 5419번으로, 야, 이거 뭔가 에어로빅 타임인가요? 이제 아침 정리하고 잠깐 쉬려는데, 아, 일어나서 뱃살을 움직이라고 신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살랑 흔들어 봐요. 아무도 안 보니까, 마구 흔들어 라고 하셨고, 아, 축복의 통로님도 출근하는 버스 안을 완전, 아, 부흥성회로

만들어주는 선곡 좋습니다. 요나다님, 뭐죠? 오늘 월드컵 특집 선곡인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금요일 주말권 그리고 이제 수련회 떠나신다는 분의 사연 또 월드컵까지 아, 합쳐지니까 약간 의식의 흐름이 제가 그러니까 흥겨운 곡들 메들리로 쭉 예,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아 흥겹네요. 좋네요 진짜. 예. 파크릭스님도 아 너무 신나서 혼자서 덩실덩실. 예. 또 금요일이니까. 닉네임 보라미님께서 오늘 구역 찬양 있어서 일찍 가는데 찬송가 391장이거든요. 오늘 부를 찬송가입니다 하셨는데 이 곡이죠. 오 놀라운 구세주 한웅재 목사님 부르는 곡으로 듣죠.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죠. 우리는 네잎클로버를 따기 위해 수많은 세잎클로버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잎클로버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행복이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수많은 행복 속에서 행운만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0: 입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도우시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맞이하는 누군가에겐 참으로 힘든 하루일 수 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가슴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의 좌절이 하나님의 좌절이 아니라는 것을 일평생 기억하게 하소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한수지 시련이 와도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금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 시작이 됐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드립니다. 우리 수연님도 출근 전에 옹기장 영상 저 찬양 들었어요. 너무 좋은데 샬롬 CCM에서도 이 라이브 실황을 다시 듣다니. 예. 근데 밝은 진행에도 힘이 납니다. 모두 샬롬 하셔요 남기셨고. 닉네임 토닥토닥님은 오늘 오프닝 때 배터리 얘기했잖아요. 저는 샬롬 CCM이 뭐랄까 인공호흡기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딸 기숙사에 짐 빼야 해서 출근하지 않아 오랜만에 아침에 걷고 왔는데 다 걷고 나니 또 빠른 템포의 곡들이 연달아 나와 좋네요 라고 토닥토닥님도 와주셨고 CCM이 샬롬 CCM이 인공호흡기 근데 인공호흡기는 굉장히 그 어떤

그 다급한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꺼내는 거잖아요. 그냥 평소에 조금씩 들으면서 충전한다. 이런 느낌으로 사실을 가까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하니, 그리고 브라이언 킴, All About You. 함께 듣죠.

잔치 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였고요. 보이시스의 주님은 시원한 바람 그리고 장하니 브라이언 김 All About You까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미니미니아님 팔달산 꼭대기에서 듣습니다. 맑은 하늘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헐떡이는 숲 아래에서도 샤시와 함께하니 뭐 너무 좋습니다. 환상적이에요 라고 희숙님도 와주셨고 그리고 아 우리 제비꽃님 훈디 오늘 우리 아들 멕시코 여친과 각자의 나라를 응원하기로 했다네요. 흐흐흐. 이 상황 어쩔겨? 라고 남기셨는데 아 우리 아드님이 멕시코 여친과 같이 축구를 보시는 건데 한 화면을 바라보며 각자의 나라를 응원하는 이런 그 상황이 발생을 했군요. 야 이거 뭐 이거 사랑이냐 축구냐 아 이거 뭐 운명의 장난인가요?

약간 집신 장수, 우산 장수의 마음으로 이 아들 커플을 바라보실 것 같은데 그래요. 과연 어느 나라가 웃을지 아들이 웃을지 여친이 웃을지 사실 멕시코가 좀 유리하기는 하죠. 뭐 개최국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환경 그 고산지대에서 펼쳐지잖아요. 과달라하라 여기에 뭐 이미 적응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멕시코가 또 홈에서 전통적으로 압도적인 응원을 받기 때문에 강합니다. 아 오늘도 좀 크게 걱정인데 아마 경기장 안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대다수는 멕시코를 응원할 거란 말이죠. 하지만 공은 둥글고 우리도 준비를 많이 했고 체코도 또 역전승으로 이겼다 보니 또 지금 4기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충분히 해볼만하다. 예. 케지아 이이님께서 7살 딸아이가 아침에 일찍 태극기를 그려가겠다고 그래서 출근차는 놓쳤지만 한국이 그래도 이겼으면 좋겠어요. 모두 모두 화이팅! 이라고 남기셨는데 아 태극기 들고 유치원에서 응원하겠다고? 아. 이런 또 마음들이 여러 염원이 또 잘 전달돼서 우리 선수들 전후반 90분 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노을가을님도 어린이집에서도 축구 응원한다고 빨간 옷 입혀서 갔어요. 그러네. 네. 비더레지티가 저도 어디 찾아보면 있을 텐데. 네. 오늘 저는 방송 마치고 아마 그 제작국에 좀 상황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보게 될 것 같은데 예. 5297번으로 이 곡 신청하셨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요. 아이고 머리가 조금 통증이 두통이 있으시다고 예. 잘 또 가시기를 두통이 예, 바랍니다. 오베시 부르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했고요. 나무에인의 주의 은혜라 두 곡 들은 다음에 샬롬 생각 이어드릴게요.

0: 베스트셀러 작가인 노만 빈센트 필이 어느 날 거리를 걷다가 친구 조지가 걸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조지는 온갖 고뇌에 찬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지 설명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노만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조지에게 자네가 절망에 빠져있는 걸 보니 나도 유감이군. 어떻게 하다가 그런 지경까지 됐나? 하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다시 말했습니다.
1: 내 삶에서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었어. 이젠 정말 지쳤어. 누군가 내 문제들을 모두 제거해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0: 노마는 친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좋은 해결책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내가 어떤 장소에 갔더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더군. 내가 보기엔 그들은 아무 문제도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어. 자네도 그곳에 가보겠나? 친구는 당장 가기를 원했습니다. 노마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자네를 그곳으로 안내하겠네. 그곳은 공동묘지일세. 내가 아는 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 뿐이거든. 캘버트 허버드는 삶에서 아무 문제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미 경계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경기 중에 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그 어떤 문제도였고요. 드림 아이 음반 중에서 송정미의 축복송까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고경환 목사님의 칼럼 문제 없는 것이 문제라는 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 뭐다? 지금 경기 중에 있다는 뜻이다. 살아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기를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축하 사연 도착했는데요. 먼저 우리 광수사랑님께서 오늘은 제 생일이고요. 그리고 30년 지기 희선이의 어머님도 생신입니다. 같은 날이라 기억해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우리 광수사랑님 그리고 희선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7893번으로 87세 되신 우리 시어머님의 생신이에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셔서 마음이 아프지만 저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곧 하나님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장님께서 훈디 오늘은 우리 부부 생일입니다. 아침은 우리 식구들 다 같이 미역국 먹고 또 출근하고 등교하고 전 혼자 남아 방송 들으며 큐티하려고요. 딱히 뭐 특별할 것 없는 오늘이지만 축하해 주셔요 라고 아 온 가족 불러앉아 미역국 먹고 아침 시작하신 산뜻한 생일의 출발입니다. 에, 축하드려요. 닉네임 마음먹기 나름님 저도 오늘 생일입니다. 생일이신 분들과 함께 같이 축하해요 라고 남기셨는데 우리 호연님도 축하드려요. 이외에도 오늘 특별한 날 맞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러빔 가득할 거야 생일 축하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금요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어노인팅 교회여 일어나라 들으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우리는 모두 특별한 사랑을 꿈꿉니다. 특별한 사람을 만나 특별한 사랑을 하기를 꿈꾸지요. 그러나 특별한 사랑은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의 사람을 만나 그를 특별히 사랑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을 떨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도망치던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까? 그 비밀을 우리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부활을 보고 성령을 만났던 그들처럼 우리도 두 번째 삶을 살게 하소서. 끝까지 희생하며 사랑하셨던 예수께서 모든 짐을 지고 죽음을 이기셨음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165장 찬송 보내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숭실대학교 120명 성가대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김성수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스승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제 자신을 증인이라 고백합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서울 카펠라 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무한하신 주 성령 전승현의 음성으로 듣고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접속곡을 어플로즈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신청곡으로 올려주신 두 곡을 보내드렸어요. 김명희님께서 어제 새벽 예배 때 부르고 내가 매일 기쁘게 여기에서 다시 듣고 싶다고 하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조수연의 찬양 보내드렸고요. 그에 앞서 들으신 곡은 박운성님께서 신청하신 한웅재의 찬양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보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수이미님, 밝아오는 여명처럼 명희님 목소리에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오게 되어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수이미님의 이 문자 반갑고 감사합니다. 마라나타님께서는 헵시바 기쁨, 오늘도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태사님, 오늘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와라님은 무더운 밤을 새우고 기어이 새벽이 왔네요. 부쩍 더워진 날씨에 건강하시고 무탈하세요 하고 보내셨어요. 저는 그저께 밤에는 창문을 다 열고 자고 어젯밤에는 창문을 닫고 자고 이게 매일매일이 달라요 또. 그래서 이럴 때 건강 정말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란신님, 그 크신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의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우소서 하고 보내주셨고요. 손녀 손자 사랑님께서는 마음에 평안 주시기를 기도하셨어요. 푸른 동사님, 병실 밖 뿌연 안개 사이로 보이는 불빛들이 참 예쁜 이른 아침입니다. 시와 그림에 주 나를 놓지 마소서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아마 항해자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제는 이 시와 그림의 찬양 듣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또 계시네요. 이찬구님께서도 또 조이포요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희민 희승맘께서도 시와 그림의 찬양을 청해 주셨는데 항해자 함께 듣도록 하고요. 폴라리스님께서 신청하신 곡 존영의 감사를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주님께 귀한 것 드려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사랑님께서 제이밴드의 찬양으로 청해 주셨어요. 십자가 군병들아.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뵙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셨고요. 더불어서 주기도문을 청해 주셨어요. 주기도문 옹기장의 찬양으로 2부 첫 곡 함께 하고요. 기도 용사가 되고픈 나님 피아 워십의 곡으로 청해 주셨어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19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유절 말씀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 늘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은혜를 은혜로 깨달으면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은 감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치유해 주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입술로 간증하고 노래하면 그 감사는 내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더욱 빛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노래하는 입술에서는 나는 나의 모든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는 서원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서원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했던 시인처럼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노래하며 감사로 보답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노래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승동교회 임마누엘 성가대 조병욱의 솔로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은 꽃마리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찬양입니다. 이번에는 백나목의 음성으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 늘사랑교회 해만찬양대 곡으로 가나의 혼인잔치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아롱별님, 2주간 오전에 돌봐드리는 어르신께서 퇴원하여 출근해 보니 어르신께서 더 수척해지셨어요. 생로병사,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이지만 나이가 든다는 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보호자께서 식탁에 메모를 남기셨나 봐요. 늘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으셨어요. 주님, 늘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해요 하고. 아롱별님께서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시는데 이런 메모를 받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지 알겠습니다. 저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요. 폴라리스님께서는 제가 물러서는 법을 배웠더니 내 삶 속에서 불행들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저 감사만 입에 나옵니다. 와, 물러서는 법을 배우니 감사의 제목이 생기는군요. 폴라리스님 신청하신 곡은 1부에 함께했습니다. 1444님, 탈장 수술하느라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병원비 걱정했는데 성가대에서 구제부에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참 다행입니다. 얼른 수술 잘 받으시고 완쾌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원님께서는 단지 내에 단풍나무 예초기 작업을 하셨다고요. 얼굴도 따갑고 땀이 주르륵인데 힘든데도 단지내가 깨끗하게 됐다고 주민들께서 수고하셨어요 하는 한마디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피로가 싹 가셨네요 하고 보내셨어요. 맞아요. 말 한마디가 옛날에는 천냥빚도 갚았잖아요.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좋은 말, 덕이 되는 말, 남을 세워주

0: 하는 말을 해야죠. 그래야 나도 그런 말을 또 들을 수 있는 거겠고요. 텍사스님, 고생심했던 젊은 시절 생각나서 잠시 졌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보내주셨나요? 감사드리고요.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신 희민 희승맘님, 저는 저녁 재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집안일 마무리하고 찬양 듣는 이 시간이 정말 힐링이 되죠. 오늘도 은혜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듣기 어려우신 분들, 놓치신 분들, 이렇게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역시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의 토피널라떼님께서 편히 쉬시면서 찬양으로 새 힘 얻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고 컴패션 밴드의 사랑하기 때문에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유리정은님께서 청하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여호와 이레 함께합니다.
1: 왜냐면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2: 왜냐면요.

관해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전혀 안달할 필요가 없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미 알고 있는 일을 행하기만 하면 된다. 분명히 밝혀야 할 부분에 관한 한 하나님은 이미 분명히 밝혀놓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날마다 내리는 선택, 말다툼 후 배우자를 사랑하는

하는 것, 퉁명스러운 직장 동료를 존중하며 대하는 것, 무료 급식 시설에서 봉사하는 것, 기분 내키지 않을 때도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반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다.

주 예수여 은혜를 강무림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국립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어머키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소서 하시면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 빛과 소금의 찬양 신청곡으로 적어주셨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7: 빌딩앤리치.
6: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0: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빌딩 앤 리치.
1: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6: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신예숙님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곡을 소울싱어즈의 곡으로 청해 주셨어요. 요즘에는 눈을 돌리는 모든 곳이 푸르름으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죠.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으로 자기 효능감이란 것을 얘기했대요. 자기 효능감은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막연한 자신감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강상구. 오늘은 다시 섭니다. 첫 곡 전해드렸어요. 자, 우리 대단한 사람 아니어도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부족해도 손을 내미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 자, 우리 CCN 캠프도 어쩌면 이번 주일에 다시 일어난 거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은영의 CCN 캠프.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나영환의 나는 할 수 없지만 또 앞서 동방현주의 다시 일어섭니다 찬양 전해드렸어요.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CCN 캠프가 이제 김은영의 CCN 캠프로 이번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다시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데요. 특히 CCM 캠프의 가장 큰 장점은 재미있는 코너들 그리고 그곳에 나와주셔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스트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기쁨인 것 같은데요. 자, 금요일에 저희가 영어 CCM, 해외 CCM으로 배우는 CCM 잉글리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이 영어 쌤으로 오셨을지 기대해 주세요.

0: CCM English.
1: 정성원의 CCM 잉글리시라고 이름을 크게 하실 줄 알았는데 쑥스러워 하시는군요.
0: 생각보다 아이입니다. 아이.
1: 아, 웃음소리에 저는 전혀 네. 아이가 느껴지지 않았는데 아, 네. 어, 그러시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타이틀 던지실 때 아, 우리 문자님 아, 솔직히 아이와 네네. 이 어느 중간쯤에 계시는 것 같아요.
0: 아, 맞습니다.
1: 네. 네. 자, 제가 지금 정성원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보통 찬양 소개해드릴 때 1000번째라고 네. 말씀을 드리면 아하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 예. 1000번째 정성원이라고 하면은 딱 한마디로 소개가 되는 그런 분이시지 않나 싶어요.
0: 아, 예. 그렇습니다. 1000번째 정성원입니다.
1: 네. 많은 곡을 만드셨고 예. 예. 이제는 많은 곡 중에서 또 특히 해외 CCM을 예. 영어로 네.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예. 영어쌤으로 오늘 오셨어요.
0: 근데 살다 살다 별일이네요.
1: 그러니까요. 저희 실은 많은 코너를 만들었는데 네. 어제 갑자기 네네. CCM 새 앨범 소개 코너가
0: 아, 맞아요. 예.
1: CCM 공부방이 되고 오신 두 분이 네. 이제 김쌤, 주쌤이 되고 저 예. 교장쌤 됐어요.
0: 축하드립니다.
1: 근데 그 분들이 가시면서 갑자기 내일 CCM 잉글리시도 첫 번째 코너다 그랬더니 그러면 영어쌤 오시는 거네요? 이러고 가셔가지고 네네네.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 네네. 그냥 네.

0: 너무 자연스럽게 영어 쌤이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선생님 소리 많이 듣고 살긴 했죠. 어렸을 때부터. 네,
0: 목사님으로 네. 불리신 지 한참 되셨잖아요.
1: 한참 됐죠. 20년 됐네요. 네. 네, 목사 된 지.
0: 그런데 이제는 네. CCM 잉글리시에서 영어 네. 쌤으로. 아니, 근데 영어를 왜 잘하시는 겁니까?
1: 아, 영어를 잘한다고는 말씀드린 적 없는데.
0: 아니 저희 김태현 작가가
1: 아 그러니까요
0: 아니,
1: 작가님이
0: 목사님 네. 영어 잘하시고 너무 말도 재밌게 하시고
1: 아 그렇죠 이분 예 그렇죠
0: 네. 해외 CCM을 저희가 보통 예, 예, 예, 뭐 잘 예. 알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예, 예, 예. 굉장히 가사나 이런 거 이게 무슨 뜻이지 아,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예,
0: 그래서
1: 예, 예.
0: 오늘 이렇게 또 입담이 좋으신 네, 네, 네. 목사님께서 영어 네. 쌤으로 오셔서 재밌는 네. 이야기도 해주시고
1: 네.
0: 저는 실은 네네. 목사님께서 워낙 여행을 좋아하시잖아요.
1: 맞습니다. 예, 예.
0: 그래서 오늘은 영어 가이드, 뭐 영어 쌤뿐 예. 아니라 여행 네네. 가이드도 되실 것
1: 아,
0: 같다는 생각을.
1: 뭐, 예, 그건 얼마든지. 네. 얼마든지 뭐 네버엔딩 스토리로 할 수 있어요.
0: 네버엔딩. 아 그래도 오늘 CCM 캠프도 찬양을 즐겨 하시는 네네네. 많은 청취자분들께
1: 네네네.
0: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1: 가장 좋아하는 영어 찬양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딱 이 노래가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네, Steel이라는 곡입니다.
0: 오, 발음이 중요해요. LL 발음이.
1: 이렇게. 그게 어렵더라고요. Steel.
0: 앞니 뒤쪽에
1: 뭐 이렇게 다라고 혀를 이렇게 해라 막 이렇게 막상 그렇게 막 하다 보면은 예, 네. 혀를 내밀고 있더라고요.
0: 근데 거기 스틸에는 무려 L이 두 개가
1: 네,
0: 들어가 있고
1: 스틸, 예, 예, 네. 예. 이찬양.
0: 이찬양은 실은 우리 한글 버전이
1: 네,
0: 있잖아요.
1: 주품에 네. 예. 이찬양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스틸 원곡은 네. 힐송으로.
1: 힐송으로. 예.
0: 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네.
1: 호주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네. 힐송이. 예. 그래서 힐송스러운 곡이에요. 사실은 되게 락적이면서도 단순하고 예. 멜로디도 그렇고 반복되는 거 많고 그다음에 키업해서 찬양하기 워십하기 딱 좋은 그런 곡인데 사실은 이 곡은 가사가 사실 예술이고 그다음에 이 제목에서 오는 그게 있죠. 그러니까 주품에라고 하면은 우리는 글쎄요. 이 찬양을 완전히 담는다고 생각이 안 들고 저는 이 스틸이라는 말이 네. 이 노래의 처음과 끝을 다 말해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럼 가사 한 줄 한 줄 이제
1: 그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0: 쌤 시작해 주세요.
1: 그러면 학생이 그 영어 가사를 읽어야 되는데?
0: 아이
1: 아, 아니네. 교장 선생님이시구나. 아,
0: 교장 선생님은 그런 거 안 품위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1: 아, 어떡하냐. 네. 그 고등학교 때 영어 발음 안 좋은 영어 선생님 나 되게 뭐라고 했는데 자, 오늘 네. 딱 걸리네요. 네. 자, 한번 봅시다. 네. 네. 그러면 첫 가사가 이거예요. 네. Hide me now라고 써 있는데 Under your wings라고 써 있거든요. 나를 그냥 숨겨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내가 숨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0: 네.
1: 어디냐면 당신의 날개 아래.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In under someone's wing. 예, 이게 그 말 그대로 하면은 그 날개 아래, 날개 누군가의 날개 아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이거를 수거, 수거라는 말 우리가 영어 시간에 많이 네. 예, 했잖아요. 그걸로 하면 누구의 보살핌 아래.
0: 아.
1: 예. 누구의
0: 부모님의
1: 지도 아래.
0: 보살핌 아래 선생님의 예. 지도하에 이럴 예. 때 많이 쓸 수
1: 네.
0: 있는
1: 네.
0: Under someone's wing.
1: 예. 예. 그래서 당신의 날개 아래 나를 숨겨주십시오. 나는 숨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over me. 그 다음에 within your mighty hand. 예. 놀라운 당신의 그 전능하고 강대한 그런 손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이렇게 감싸주십시오.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이 roar라는 말이 이제 그냥 폭풍이 막 네. 칠 때 그런 말이란 말이죠. 그리고 바다가 일어나고 바다가 일어난다고 하는 건 뭘까요?
0: 파도가
1: 막 네. 치고 하여튼 그런 게 그렇죠. 있을 때
0: 네.
1: 그리고 이제 이 스틸이라는 그 뭐야 찬양에서 제일 저는 좋아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Soar라는 소어가 그 R. 켈리라는 가수가
0: 네.
1: 있어요. 그래서 I believe I can fly. 오, 예.
0: 네.
1: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0: 노래도 하시는군요. 네네네. 네.
1: 거기서 소어라는 단어 이제 촤악 이렇게 올라

0: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느낌상 뭐냐면 그냥 쫙 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보다도 우리가 약간 천국 갈 때의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져요.
1: 네. 네. 저는 네. 그 커다란 비행기가 이렇게 도약하잖아요.
0: 그렇지.
1: 쫙 올라갈 때 네, 약간 네. 그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0: 그러니까 그런데 네. 그게 뭔가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게 나와요.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예. 홍수를 다 뒤엎을 수 있는 홍수 위에 있는 그런 왕이시라고 하는 건데 이 소어가 왜 그러냐면 어려움과 우리가 그 감당 못할 그런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로 그냥 이걸 쫙 다 예, 뛰어넘는 그런 넘어오르는 날아오르는 그런 네 그런 의미로 여기다 담은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찬양하고 같이 들으면 더 와닿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 그 제목이 같이 나오죠. I will be still and know your God. 네. 나는 잠잠할 것이며 또한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알 것입니다.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이게 find rest my soul을 갖다가 이제 제 영혼을 찾아주세요. 뭐 그렇게 이제 고지고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영혼아 쉼을 얻어라.
1: 네.
0: 나한테 와서 쉼을 얻어라. 어떻게? 오직 주 안에서. Know his power and quietness and trust. 예. 그의 힘을 압니다. 나는 당신의 힘을 압니다. 주님의 힘을 압니다. 그리고 고요함과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똑같이 반복이 되죠. 네.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r God. 예. 이 찬양입니다.
1: 네. 이 스틸이라고 하면은 보통 찬송가에도 네. 내 영혼아 잠잠하라 네. 비스티 마이 소울 네. 같은 네. 곡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네. 약간 그런 점에서 성경의 한 장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을 예. 때 네. 풍랑치는 바다 제자들의 막 네. 두려워하는 모습인데 그 엄청난 그 네. 혼돈 속에서 네. 오히려 잠잠하게 한 발 한 발 걸어오시는 예. 그런 모습을 좀 상상하면서 맞습니다. 찬양을 네. 들어보시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자 우리 정성원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도 오셔서 네, 또 좋은 해외 네. CCM을 곡으로 가사로 이렇게 섬겨주시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드디어. 좀 실력이 늘어나기를. 네. 교장 쌤의 품위 유지와 힘들 것 같아요.
0: 교장 선생님은 더 이상 늘어날 실력이 없지 않나요? 네.
1: 아닙니다. 빨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0: 네,
1: 그러면 오늘 네. 힐송 뮤직그룹 에스틸 전해드립니다. 네.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금요일 코너 CCM 잉글리시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힐송 뮤직의 스틸 그리고 G2G의 Once Again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목요일 금요일에는 게스트들을 모시고 저희가 코너를 마련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특히 새 앨범 좋은 의견도 적어주신 감사드려요 정현우님 잘 반영해서 최신 곡들뿐 아니라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노래들 또 두 분 쌤께서 잘 소개를 해 주실 거예요. 함께해 주시고 CCM 잉글리시는 우리에게 친숙한 해외 CCM 혹은 잘 모르는 해외 CCM도 가사를 묵상하면서 들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매일 한 분씩께 저희가 상을 드리고 있죠. 오늘 상을 받으실 분이 5759님이신데요. 녹음 준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녹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늘 따뜻한 이야기로 하루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 재민이는 중학교 3년을 좋은 친구들과 보냈는데 고등학교 때 다른 학교로 가게 되어서 이제 멀어지겠구나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플래그 풋볼 2028 LA 올림픽 정식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플래그 풋볼로 다시 만나서 지금 미국에서 열리는 8개국 국제대회에 주니어 한국 대표로 함께 나가게 되었어요.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우리 늠름한 아이들 너무 다 잘생겼어요. 자, 헤어질 줄 알았던 아이들에게 다시 같은 길이 선물처럼 주어

주신 거죠. 재민이 친구들도 고맙지만 늘 함께 응원하고 기뻐해 준 엄마들, 채우맘, 주한맘, 지우맘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런 동행을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미국에서 뛰고 있을 우리 아이들과 멀리서 응원하는 엄마들에게 조수아의 은혜 한 곡 부탁드릴게요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상은 멋진 엄마들 응원상입니다. 만성염증과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함께하는 엄마들과 나눠서 경기 있을 때마다 우리 몸도 챙겨야 돼 이렇게 해서 꼭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약간 엄마들한테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자, 찬양은 조수아의 은혜를 써주셨는데 조수아가 부르는 은혜 아니면 그리고 한이의 은혜도 이어서 들으려고 해요.

손경민 작곡집에서 지선 이윤화 한이 강찬 아이빅 밴드 은혜였고요. 조수아가 부른 은혜 아니면 전해드렸습니다. 조준모의 시편 84편 일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신혜숙님 신청곡 전해드려요. 비가 와서 약간 좀 아프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비가 와서 관절이... 오늘 아프지 않게 편안한 밤 찬양 들으면서 모두들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칭찬은 인간의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햇볕과 같아서 칭찬 없이는 사람이 자랄 수도 꽃을 피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이라는 찬바람을 퍼붓는 데만 익숙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칭찬이라는 따뜻한 햇볕을 주는 데는 인색합니다. 심리학자 제스레어의 말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의담 한방병원 최서형 장로입니다.
1: 얼마 전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선생은 평소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사나? 영적인 생각이 뭐예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요? 다시 질문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적 존재인 건 알지? 네. 그러면 노선생은 동물과 큰 차이가 없는 거네. 예? 예. 많은 사람이 영의 세계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며 삽니다. 삶엔 큰 지장이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영적 기능이 잠든 인간의 생명 본질에서 멀어진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영의 세계를 모른 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서 신앙은 형식이 되고 종교 활동만 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기심과 위선 집단이라 손가락질 당하거나 미움식이 교만,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다 영의 세계가 닫혀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을 부여받지 못해서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신령한 영을 부여받아 동물과 다른 특별한 존재이고

0: 통해 흡입되어 기관지와 폐를 거쳐 온몸 구석구석 퍼져가는 모습을 그려봅시다. 마치 공기를 마시면 신선한 산소가 호흡기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듯 전신 모든 세포에 하나님의 영이 꽉 퍼지는 현상을 말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인 영의 세계가 열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영의 세계가 깨어나면 하나님과 연결돼서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 기운이 우리에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을 뛰어넘는 분별력, 지혜를 얻게 되고 성령으로부터 많은 깨달음과 영감, 그리고 환상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뜻, 인도하심, 경고 등을 듣게 되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영의 세계를 모르면 겉으로 문제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서 가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잃어버린 영의 세계를 찾아 기경할 수 있을까요? 우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생기가 코와 기관지 폐를 통해 온몸으로 흡입되어 몸 구석구석까지 깃들인 모습을 리얼하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이 내 주위에 계심을 영안으로 보시고 코로 들숨 호흡을 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초대하세요. 그 성령님과 인격적 만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면의 죄와 두려움, 근심, 불안들을 꺼내드려 치유받은 후 성령님의 희락과 평안, 겸손, 온유를 받으세요.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의담 한방병원 최서영 장로였습니다.

CBS 많은 사람이 재능의 부족보다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 전직 야구선수 빌리 선데이 목사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투 미니스트리의 찬양으로 오늘 전해드렸어요. 8183님 잠은 오는데 듣고 싶기는 듣고 싶고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벌써 잠 드셨을까요? 자, 이분은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잔잔하게 잠 안 깨우고 빗소리도 들으실 수 있게 그렇게 함께 할게요.

안성진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앞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여호와 이레, 나무에네 살아라 살아내라 모두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유리정은님, 여호와 이레 잘 들으셨나요? 또 8291님께서는 안성진 성령이여 임하소서 써주셨고요. 0491님께서 한 주 모두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많이 피곤하고 또 졸립고 직장에서의 퇴근은 집으로의 출근. 아, 이런 표현을 또 하시다니. 그러게요. 집에서도 쉬지 못하고 집안일을 계속 이어서 해야지 되는 우리 많은 직장 어머니들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샬롬님께서 은영님 송파 케이블 채널로 함께해요. 817번이라고 하셨어요. TV로도 이렇게 라디오 들으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소나무님께서 너무 그 저희 레인보우로 들어오시면 제가 파란 니트를 입고 이렇게 그 파란 니트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그래서 눈 비비며 듣고 계시다고 해주셨어요. 우유111님께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박정호 찬양. 또 3214님,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진행자가 바뀌었네요. 은영씨 목소리도 좋고 선곡도 좋고 이제 매일 듣는 애청자가 될 것 같아요 하시며, 주님이여 이 손을 달가연하단고 써주셨고, 2849님, 오늘 나는 신청해 봅니다. 이 시간 처음이네요. 경기도 화성에서 함께 하신다고. 이경은님께서는 항해자 은디님 신청할게요 하셨는데, 이렇게 찬양들은 조금 추억의 찬양으로 좀 옛 찬양들인데, 좀 이 분위기 비도 내리고 왠지 추억에 잠기기 좋은 이런 시간에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전해드립니다. 다윗과요 나단의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이라고 또 잘 아시는 곡이죠.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나는 이 곡은 치유 앨범에서, 그리고 박종호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렇게 먼저 듣겠습니다.

박종호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또 치유 앨범에서 오늘 나는 달가나단 주님여 이 손을 전해드렸는데 왠지 정말 뭐 추억이 방울방울 이런 느낌이네요. 정승아님께서 철야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 씻고 지금 들어왔어요. 맞아요. 지금 한국은 밤 시간이라 철야 예배를 마치고 와서 집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감사해요님은 저는 썸머스쿨 식사 봉사 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미국 달라스 중앙감리교회입니다. 여기는 벌써 방학했고요. 아이들 300여 명이 두 달 동안 썸머스쿨을 보내게 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각 교과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아이들과 함께합니다. 안 믿는 아이들도 함께하는데 같이 복음이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멀리에서 손을 들어주셨어요. 너무 귀한 두 달 동안의 썸머스쿨 이곳에서도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2488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이끄신 애를 남겨주셨는데 항해자를 이경은님 신청하셨잖아요. 그래서 왠지 우리 모두 항해자가 되어서 그 소원의 항구로 가는 그런 여정을 함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봉기 이벤이 소원의 항구로 이끄신 애 시와 그림 항해자는 오늘 워십 버전으로 준비해봤어요.

정기 이베니 피처링 소원의 항구로 이끄시네 시와 그림 항해자 오늘은 워십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주일 이제 주말 주일에 CCN 캠프는 일부는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다 못 나눈 사연들 이삭줍기 꼬꼼으로 2부가 지금처럼 워십곡을 2부에서 워십 팀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각 교회에서도 이제 너무 귀한 워십 팀들의 활약이 눈부신데요. 그래서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워십 곡들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준이비님도 주 예수 내 산소망 영광 영은 아빠님도 마커스 워십 곡 스티브님 시선 등등 남겨주셨는데 이런 곡들 워십 앤 프레이즈에서 또 함께하도록 하고요. 오늘 끝곡은 샌디 패티의 음성으로 듣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자, 오늘 마침표 찍을 시간이죠.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김태은 작가 그리고 제작 진행의 저는 김은영이었습니다.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슬픈 노래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단지 허망한 꿈일 뿐이라고. 삶은 환상이 아니다. 삶은 진지한 것이다. 무덤이 삶의 목적지는 아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인들 미래를 믿지 말라. 죽은 과거는 죽은 이들이나 파묻게 하라. 행동하라. 살아있는 현재 속에서 행동하라. 그러니 이제 우리 일어나 무슨 일이든 하자꾸나. 그 어떤 운명과도 맞설 용기를 가지고 언제나 성취하고 언제나 추구하며 일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자꾸나. 미국의 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의 시 인생 예찬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아이들이 재잘거리는 소리로 가득한 아침 등굣길이 한산해지고 시간의 여유가 생겼을 때 그 재잘거리던 입술을 다물고 네모난 교실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그려보면 아이들이 참 대견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겐 바로 이때가 하루 일과 가운데 집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아이들처럼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시간일 수도 있겠고요. 나에게 익숙한 일에 몰두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네, 어디에 계시든 무엇 하시든 이 좋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여러분의 하루 중 어떤 시간이 제일 기다려지세요? 당양로 시작하는 시간 말고 어떤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어떤 시간이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오늘 매 시간마다 기쁨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느리 시간은 흐르죠.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예, 두 팔 벌려 오늘도 환영합니다. 레몬나무님께서 방송시간 바뀌었다는 얘기 듣고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핸섬하신 핸섬님도 오셨고요. 단 한 사람님 샬롬 반가워요. 멋쟁이님의 신청곡 이어서 들을까요? 예스워십에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순 예배 드릴 공과 준비하다가 방송 켜신 김영애님의 신청곡 주의 이름 높이며 천민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몽실언니님 예, 축복의 메시지 감사하고요. 커피향기님 오늘 축구로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지요. 우리의 응원가 같이 불러볼까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류운 마르지 않는 샘 하준이 함께하는 곡입니다.

신나고 정신도 반짝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밤 12시에 재방송 들으시는 분들 잠 다 깼다, 그쵸? 폴라리스님이 센스 있게 김관우의 골든슈즈 신청하셨고요. 역시 센스 있게 실로암을 신청하신 팍.

크릭스님, 26년 다닌 직장 퇴임하고 3주차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태해지는 게 싫어서 예전처럼 4시 30분에 기상해서 진짜 일찍 일어나시는데요. 남편 출근할 때 음악 들으면서 공원 걷고요. 12층까지 걸어서 올라와도 뱃살은 감당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훌라후프 돌리다가 신청합니다. 숨 좀 차겠는데요. 예, 역시 열심히 관리하시고 또 그냥 뭐 쉬실 수도 있는데 계속 나를 위한, 내 몸을 위한 일을 하시는 거 보기 좋습니다. 풀꽃님, 네,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 이 시간 잘 오셨고요. 예전에 제가 시신 캠프를 진행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 그 프로그램의 타이틀이 시간의 11조라는 타이틀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24시간 중에 2시간은 시간의 11조로 드릴 수 있거든요. 드려야 하거든요. 찬양과 기도로. 그렇다면 뭐 꼭 당향도 시간이 아니더라도 저희 대부분 조이포유나 표준 쪽에 그 찬양 프로그램 2시간으로 편성이 돼 있잖아요. 자기에게 가장 맞는 시간, 그 시간을 찬양으로 함께하고 또 기도 드리고 다른 사람의 사연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이디 8529님, 저 오늘 마지막 출근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물건 정리하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그 옆 학원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있었어요. 저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다음 달부터 정말 좋은 분들과 함께 근무하게 됐습니다. 야, 자랑스럽다 우리 하이디 8529님. 새로운 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새로운 곳에서도 화이팅 응원하며 도계군원님이 교회 신청하셨거든요. 주천미의 교회. 금요구역장 권찰교육이 있으시대요. 네, 이 곡 함께 이어서 듣겠습니다.

단 한 사람님의 신청곡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마란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 이 시간 집중하기가 딱 좋죠. 주삼에 교회 모임이 있어서 준비하면서 듣는데요. 일정이 없을 때는 주로 읽기, 쓰기, 그림 그리기, 청소, 정리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부지런하십니다. 러블리포스님, 주님은 산 같아서 신청하셨는데요. 마커스 앨범에서 들을까요?

박상규 내려놓음 이 곡은 아하부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도 새 힘 얻으며 이동하고 있어요 하신 에밀리님. 네, 오늘도 기쁘게 하루 보내시고요. 파이팅! 내일 비 소식 있다고 하죠. 비 준비하시니 일부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심영진이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가끔 자연은
1: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박이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2: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어제 강릉 안목해변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신 우리 당양로 가족들, 좋은 친구 이공구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소울싱어즈 친구야, 함께 친구, 동료, 또 내 기도 동역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당양로라는 시간에 이 이름으로 가족이 된, 친구가 된, 또 기도 동역자가 된 여러분이 계시니까 참 그 모습도 보기 좋습니다. 이쁜아님, 금요일 마음이 바쁜 요일이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연님도 계시고요. 뚜뚜사랑님은 산책하면서 이어폰 끼고 듣고 있으니까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귀한 시간이에요. 아멘. 노을가을님, 충만 신청하셨어요. 준비해 놓겠고요. 장지영님이 내 이름 아시죠? 신청합니다. 이 곡은 He Knows My Name 이라는 타미 워커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방송 함께하고 있는 배영호님 좋은 영과 함께 들었습니다. 좋은 영에 감사였고요. 지선의 충만 그 전에 함께 들었어요. 지금 시각이 11시 19분 향해 가고 있고요. 이제 생방송으로 주의보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예, 이 시간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건데 생일 맞으신 분들 있어요. 먼저 레가토님이 알려주셨는데 올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행복한 요한나님의 생신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영육으로 보여주는 행복한 요한나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귀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강건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행복한 요한나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주님의 축복 가운데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주변에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더욱 느끼는 생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C5 워십의 불가능이 가능케 돼 신청하신 곡 준비해 놓겠고요. 다시 시장님, 오늘은요 남편과 저의 생일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평소 좋아했던 찬양 신청하려고요. 행복, 남편 진 집사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이런 걸 천생연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두 분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두 분은 평소보다 5배 더 기쁜 날로 보내셔야 합니다. 흔하지 않는 기쁜 날이거든요. 축하드리고요. 박성혜님, 내일 우리 한나 생일인데 축하해 주세요. 한나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항상 밝게 행복하게 그리고 받은 사랑 나누는 귀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신청하신 곡도 준비해 놓겠고요. 3.1절님, 오늘요 27주년 결혼 기념일입니다. 21주년 때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그 이후도 계속 어려운 시간들 보내셨는데 이제 로봇 수술 방사선 치료 앞두고 계세요.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두 분이 함께 계셨기에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기념일 27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축하곡 한 곡씩 띄워드릴게요. 먼저 한이가 부르는 행복.

행복한 요한나님, 다시시장님, 그리고 남편분 한나님의 생일 축하하며 들었고요. 또 3.1절님의 결혼 27주년도 축하 함께 나눴습니다. 플라리스님이 우리 목사님 생신도 내일인데 축하해주세요.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목사님이세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우리 목사님은 그걸 다 또 해내시네요. 축하드리고요. 매일매일 축복의 걸음 걸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축하 사연 하나 더요. 레몬나무님이 동현이 FAT 시험 1급 합격했대요. 이게 와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은데 드디어 또 동현님이 해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이 일이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귀히 쓰이는 바탕이 되고 또 근간이 되고 또 열매로 맺혀지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주수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김성은 정신호가 부른 결혼을 위한 노래, C5 워십에서 불가능 가능케 돼.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하니 행복이었습니다. 푸른 동사님께서 저 주일에 퇴원하는데 축하해 주실 거죠? 4월 2일 입원해서 모든 게 은혜입니다. 4월 2일이면 두 달 넘게 입원해 계신 거예요. 얼마나 퇴원이 기다려지실까요? 저희도 축하드리고요. 더 건강하시고 모든 시간들이 회복을 위한 시간으로 그래서 더 건강함 가운데 기쁘게 행복하게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위대하신 주 이 곡 준비해 놓겠고요. 먼저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듣겠습니다. 이 곡은 차희님께서 어르신과 같이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위대하신 주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끝날 시간이 돼서 제가 사연 좀 더 나누고 이 곡을 끝곡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9898번님이 하은이가, 그러니까 따님이에요. 하은이가 정원님을 좋아해서 공부에 바쁜 작년 고3 때도 틈틈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예 좋은 대학에서 예, 좋은 대학에서 여유롭게 지금 듣고 있다고. 정원님 보이스가 마음을 착륙시킨대요. 이거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에서 한 배우가 한 그 대사거든요. 그 대사가 참 마음에 와 닿았는데 그걸 제가 듣다니 영광입니다. 감사하고요. 다윗처럼님. 아, 개업하셨나요? 확인하고 찾아왔습니다. 이상한 거 오늘 하셨군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주소가 여기가 맞아요. 블루 딱따구리 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은방울꽃 님. 오후 시간에는 사무실에서 찬양 방송을 틀어놓을 수 있어서 마음 편하게 예, 찬양을 듣는다고 하셨어요. 이어폰 끼고 지금은 듣고 계시군요. 잊지 않고 찬양의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이 일하는 데 있어서도 집중이 되고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더 큰 은혜로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연님이 오셨거든요. 오늘 모처럼 휴가시래요. 평온하게 찬양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그 신청하신 곡 중에 하일라 러브가시라는 곡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2026년 6월 12일에 발매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일주일이 조금 지난 딱 일주일 된 그런 곡이라 저희가 발매가 된 곡은 심의 기간이 필요해서요. 아직 입력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곡 다음 주에 입력되고 또 심의 통과하면 저희가 함께 당향로에서 당신을 향한 노래에서 듣겠습니다. 저도 어떤 곡인지 어떤 곡일지 기대가 됩니다. 남궁송옥 위대하신 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기편으로 이제 일주일 다른 시간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는데 너무 행복했고 또 앞으로가 기대되고 여러분도 꾸준히 함께 해 주시리라 믿고 토요일과 주일은 녹음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승리하는 하루로 보내세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무인도에서 탈출해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하듯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관계에서도 실패할 확률은 없습니다. 제가 왜 오디션이나 면접에서 늘 긴장하는가에 대한 답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합격이 안 돼도 그들은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대 자신보다 내가 그대들을 더 아끼고 사랑했노라 이렇게 말하며 나올 수 있다면 말이죠. 부활의 리더 김태원의 우연의 기적으로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입니다. 이 찬송가는 에드윈 오델로 엑셀 목사가 작사하고 작곡했습니다. 사업의 실패에 방황하다 들어온 남편을 아내는 불을 환하게 켜놓고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그 옛날 욥이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일어난 것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애들은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위로의 말을 들은 남편은 그날 이후 다시 용기를 얻어 사업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따뜻한 말과 사랑이 한없는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전해준다는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만나봅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0: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 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1: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0: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1: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0: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온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고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웃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엽니다. 이 안에서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김요한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한명성의 찬양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그리스도는 신실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지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서울 모태탑 장단의 곡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강무림의 찬양이고요. 조이 듀엣의 음성으로 큰 물결이 설레는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홍순관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워킹 프레이즈의 사랑의 주 하나님 보내드리고요. 유동근님께서 고향이 세수하고 이제 막 집을 나섭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 뵙기 원합니다. 새벽 예배에 가시는 길에 정해 주셨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신용옥의 음성으로 전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소망이님, 아침 교대 근무 출근 대기 중에 회사 공원 앞차에서 듣고 있습니다. 건강하니 출근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도 드립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평안을님께서는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선을 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좋은예감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또 로빈훈님께서는 거울에 비친 또 다른 자아를 보시게 하니 감사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HJK 주디님, 주님 저를 포기하지 마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셨습니다. 7080번께서는 사이좋게 지내던 금화조 암컷이 어저녁부터 몸이 아프더니 새벽에 그만 하늘나라로 갔네요. 여명 밝기 전에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러 이른 시간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거 정말 힘들어요. 부디 하늘에서는 행복하게 보내렴. 마음이 아프네요. 아무래도 반려동물은 사람보다 수명이 짧아서 보내줘야 하는 시간이 오죠. 그래서 못 키운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하지만 이렇게 또 함께 했던 시간에 감사함을 주고 갔네요. 남은 수컷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동사님께서는 주일에 퇴원하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3달 동안 병원 밥 드셨는데 이제 곧 퇴원하시네요. 앞으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꽃마리님께서 새들이 벌써 깨어 창밖이 시끌시끌하네요 하시면서 약한 나로 강하게 소리엘의 찬양 청해 주셔서 준비했고요. 어묵희님께서 청하신 나는 믿음으로 조수아의 찬양 이어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학교회 시온성가대 황신영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뵐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 만입이 내게 있으면 김관호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메리 제인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20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에서 고뇌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자 유다의 불행과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이처럼 생각은 씨앗입니다. 어떤 생각이 마음에 뿌려지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집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죄악과 부정과 절망의 생각을 주는 사단의 유혹은 단호하게 뿌리치고 생명과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깊이 생각하라는 헬라어로 카타노에오입니다. 이는 마음을 고정시키고 집중하여 깊이 생각하고 숙고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전부인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생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충만한 교회, 가정,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게 하소서.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서울 방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고선의 음성으로 날 대속하신 예수께 경동교회 성가대의 찬양으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새벽 예배 갈 시간인데 공사장 인부들 아침 식사해주러 가고 있어요. 하루속히 공사 끝나 새벽에 교회로 향하기를. 그러나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며 출근하니 힘이 납니다. 2312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 힘 얻으시고 그리고 공사도 얼른 끝나기를요. 나미 SJ님 믿고 듣는 방송.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침 방송 함께 못하면 저녁 재방송에서 함께 하신다고 보내주셨고요. 4667번께서는 내가 매일 기쁘게 좋은 찬양 말씀 기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0702번 오늘 저희 회사에서 장애인 어르신분들 합동 팔순잔치가 있는데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주세요 하고 보내셨어요. 어제 아침에 보내신 문자라 팔순잔치 어떻게 잘 진행이 됐는지 어르신들 표정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잘 진행됐을 거라고 믿어요. 에스프레소님 개편 후 기도 응원하느라 또 나름 적응하느라 청취자로서 감사하지만 힘도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신 남설악 금강초롱님은 이 밤이 이렇게 즐거운 밤이 될 줄이야. 아내가 양양 현산문화제의 한자쓰기 대회에서 우수상 받으셨다고 자랑해 주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3.1절님께서는 2020년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6년 후 빈혈 수치 3.0으로 긴급 수혈받고 올해 4월에 자궁내막암 1기로 로봇 수술했어요. 유전자 검사 다음 주부터 방사선 치료 받는데요. 어제가 27주년 결혼기념일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결혼기념일 축하드리고요. 쉽지는 않겠지만 이 방사선 치료 잘 받으셔서 꼭 완치 판정 들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니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거기 있었다 찬양 부탁드립니다. 청해 주셔서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의 거기 있었다 보내드리고요. 이찬구님께서 신청하신 주리의 힘을 내요 사랑해요 이어서 함께합니다.

줄리안 오피는 걷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는 작가입니다. 그에게 걷기란 단순한 반복 행위가 아닌 살아있음을 느끼는 행위입니다. 이목구비 없이 빈 동그라미로 그려진 얼굴의 사람들은 마치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스쳐 지나간 이름 모를 타인처럼 느껴지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매일매일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고 팔레트를 채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피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행위지만 저마다의 보폭과 걸음걸이로 걷는 것이야말로 나라는 팔레트로 그림을 그리는 행위다.

이선아의 걷다가 예술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유혜정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주와 함께 걷겠네, 백영하와 횃불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어려운 일 당할 때 이상민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5: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6: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위로하여라. 박지현과 구현화의 찬양 함께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고등학생들에게 바칼로레아라는 철학을 가르칩니다. 여기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해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행복이 있을까?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걸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는가? 빠르게 달려온 한 주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정작 중요한 삶의 질문들은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잠시 멈추어 서게 되는데요. 오늘은 잠시 숨을 고르면서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여유를 가져보면 좋겠어요. 주말이니까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Good Music Station. CBS FM.

Wonderful Peace,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 Wonderful Words of Life,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방금 흐른 이 두 찬송가의 영어 원 제목 안에 다 공통적으로 Wonderful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Wonderful 이 시간, Wonderful 우리들. CBS 정미나의 Amazing Grace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도 여행 다녀오셨어요? 여행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로즈마리님, 6시 알람 설정해놓고 기도하며 일어나서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까지 듣는답니다. 이번 주일에 간증하는데 잘할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장구경 사랑이님, 내일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시는군요. 우리 장구경 사랑이님의 간증으로 인하여 또 듣는 많은 성도님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십시오. I know who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토요일 주말 아침 함께하고 계시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이죠.

The Sweet By and By,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복스님은요, 아침부터 말벌집을 제거하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고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에서 보면 이 말벌집이 그러니까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니까 이거를 제거해야 하는 건 맞는데 이 제거 과정이 이게 또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방어복을 입고 만반의 준비를 한 다음에 제거하는 모습을 제가 텔레비전을 통해 봤거든요. 예, 괜찮으신 거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볼 때마다 많이 신경 쓰이셨을 텐데. 뒷자리 2962번 쓰시는 분. 여름 사역을 위해 유치부 교사들이 다 함께 새벽 기도에 나가 기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미나님 목소리와 찬양을 들으니까 감사와 평안이 가득해집니다. 우리 유치부 쌤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쁜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I've got the joy,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속에 Jesus loves the little children, 예수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네.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터널을 만납니다. 깊은 터널 속에선 라디오도 들을 수 없고 내비게이션이 잘 안 될 때도 있죠.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듭니다. 터널을 지날 때 몇 가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유리창을 닫아야 합니다. 터널 속은 차량 매연으로 오염돼 더러운 곳입니다. 콧속이 시커멓게 되거나 와이셔츠가 더러워집니다. 세상 터널을 통과할 땐 오염된 문을 닫고 하나님께만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규칙, 라이트를 켜야 하죠. 어두운 터널 같은 세상을 지날 때도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불을 밝혀야 합니다. 터널을 지날 때 세 번째 규칙, 갓길 운행은 금지입니다. 추월도 금지입니다. 터널 안 차선에는 점선이 없습니다. 모두 추월 금지인 실선이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푯대이신 주님만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터널 속에선 서면 안 됩니다. 빠른 속도로 차들이 달리기 때문에 중간에 서는 것은 사고를 자초하는 일. 우리의 신앙도 멈추면 안 됩니다. 비행기도 가다 서면 추락합니다. 터널은 동굴이 아니기에 막혀 있지 않아요. 눌려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야 별이 보입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포천 일동 감리교회 정학진 목사님의 터널을 지나야 별이 보인다.

신랑 출근시키고 운동 나왔어요. 찬송가 들으면서 운동하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도 모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여섯째님 반갑습니다. Give them all to Jesus.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그리고 오늘의 묵상 시간에 이어진 찬양은 Light of the World, Here I'm to Worship, 빛 되신 주였습니다. CBS 정미나의 Amazing Grace. 새벽 기도 마치고 청소 당번이라서 아동 부실 청소하며 들어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Grace 3 아이디 쓰시는 분. 소풍 가시네요. 6397님 포천으로 가족 소풍. 그래서 새벽부터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매우 힘들었지만 또 그만큼 상쾌함을 즐길 수 있겠죠? 그럼요. 우리들의 소풍 노래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3: 현대 큐밍
4: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4: 큐큐큐큐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미라클 모닝, 어제부터 이른 아침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동생들과 수락산 산행을 위해서 지하철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014년 암 수술한 후 매일매일이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부지런해지려고요. 뒷자리 8528 쓰시는 분, 우리들의 미라클 모닝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 프로그램을 듣는 분들은 이미 부지런하신 거예요. 더 이상 부지런해지실 수 없고 또 더 부지런해져서도 안 됩니다. 이미 충분하니까요. 예, 암 수술하시고 힘든 시간 겪으셨군요. 또 이렇게 건강해져서 산행도 하시고 활력 있는 사연 보내주시니까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1부 끝곡은 나나무스쿠리 Why Worry. 있는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자면 왜 걱정하는 건가요? Why worry? 고통 뒤에는 즐거움이 있고 비가 온 뒤에는 햇빛이 비쳐요. 언제나 그래왔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대요. 이런 가사가 녹아 있습니다. 1부 끝곡 남기고요. 저는 레인보우 앱의 조이포유 채널에서 2부 준비할게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0: 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리드미 투 캘버리 생명의 주여 면류관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정민아의 Amazing Grace 2부 시작했습니다.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 1994 뒷자리 쓰시는 분 저도 고맙습니다. In the garden 저 장미꽃 위에 있을 Near the cross 예수 나를 위하여 구루터기님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는 주일날 온 가족 대예배로 드리듯 웅장함의 은혜의 시간이고요. 2부는 평안함이 곁들인 포근함, 더 주님께 다가가는 찬양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셨어요. 와, 구루터기님은 그러니까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1부와 2부 2시간 다 들어주시는 분, 1부와 2부의 다른 느낌을 또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야고보 사도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할 만족을 다른 것에서 얻기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요, 영적 간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선 우리 마음이 정욕이 아닌 정결함으로 채워지기 원하십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진 않습니다. 자녀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건 때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크심을 믿습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훨씬 더 선하심을 믿습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76번째 묵상 페이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돌아보라.

매일 아침 출근 준비하면서 듣기만 하다 오늘 처음 문자를 보내요. 20여 년간 운영해오던 어린이집을 마지막 출근하는 날이거든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덕에 항상 평온한 아침을 시작하고 행복했었어요. 앞으로는 집에서 함께하면서 저의 제2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게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와, 8589님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우리 8589님의 제2의 인생에 어떤 신나고 즐거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려면 우선 건강하셔야겠죠. 건강히 또 즐거운 인생 꾸려가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노래로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들려드렸습니다. 토요일 주말 아침 정미나의 Amazing Grace. 정선 여사님, 매일 아침 출근해서 듣다가 휴일 침대에서 들어요. 듣기만 하다가 처음 글 올려요. 와,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더 좋은데요. 근데 편안하게 지금 침대에서 듣고 계시는데 제가 이 노래 틀어드리면 아, 왠지 이제 그만 쉬고 일어나야 될 것 같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Stand up, stand up for Jesus. 십자가 군병들아.

Guide me, O thou great Jehovah, 전능하신 여호와여. Weave a story to tell to the nation.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6월 20일 토요일 정민아의 Amazing Grace. 네, 오늘 아침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0: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이 들수록 정말 중요한 건 체력이구나 하고 느끼는 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마음의 체력도 같이 잘 좀 챙겨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몸 튼튼, 마음 튼튼 위해서 특별히 하고 있는 비법 같은 거 있으실까요?

마음의 근력을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먼저, 가능하면 나쁜 감정이 내 안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하고요. 또 누군가와 비교하기보단 나의 길을 묵묵히 가는 자세도 필요하죠. 체크. 예. 또 때론 남이 알아주지 않고 성과 없는 시간이 이어져도 버티고 견디는 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이 모든 일의 배경과 중심에는 무엇보다 또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겠죠.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주말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6월 20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한부영의 동행이라는 곡이었어요. 몸도 튼튼, 거기에 이제 마음까지 튼튼, 나의 심신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기도와 말씀은 기본값으로 우리가 가져가면서 이외에도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로 에너지 넘치는 나의 몸, 또 마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샬롬 CCM 함께하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씨 가족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나누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샬씨 앞으로 사연 남기실 때 문자 참여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돼요. 닉네임 유리정은님 청하신 곡부터 갑니다. 손영진의 너 어디 가든지 듣고요. 꿈이 있는 자유 나 어디 거할지라도, 그리고 다윗의 노래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듣습니다. 팀로걸십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이 곡은 나다운 계절님 청하신 곡이고요. 달콤한 하루님 청하신 에이맨, 소년 다윗까지 다섯 곡 함께 듣죠.

에이맨 소년 다윗 닉네임 달콤한 하루님 청하신 곡 들었고요. 앞서 나다운 계절님 청하신 팀로월십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그리고 다윗의 노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꿈이 있는 자유 나 어디 거할지라도 유리정은님 청하신 곡 손영진 너 어디 가든지까지 다섯 곡 배송했고요. 이어지는 주말 배송곡은 닉네임 하늘제이님 청하신 곡이에요. 진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소영,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닉네임 아린님 청하신 골든메이트, 나의 사랑하는 책 듣고요. 보리떡의 나 어릴 적, 그리고 여기 한 곡 더. 최천국 피처링 정종원, 주님의 솜씨.

최천국 피처링 정종원 주님의 솜씨 방금 들었고요. 앞서 보리떡 나 어릴 적 그리고 아린님 청하신 골든메이트 나의 사랑하는 책이었습니다. 소영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리고 하늘제이님 신청곡이었죠. 진아가 부르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까지 다섯 곡 배송했고요. 1부 마지막 곡은 김진아님 청하신 곡입니다. 이승철 피처링 범키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이맘때가 되면 어머니는 쑥쑥 들어가서 드디어 바닥을 보이는 김칫독 때문에 슬슬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150포기가 넘는 김장을 해두었지만 김치볶음을 해서 도시락 반찬으로, 찌개로, 한겨울을 나고 나면 별 수 없었다. 봄까지는 좀 남았고 먹여야 할 입은 많고, 부엌을 서성이던 어머니의 나이가 지금의 내 나이보다 어렸다는 것을 안 건 얼마 전의 일이었다. 그리고 사람이 무얼 먹고 컸는지, 음식이 언어처럼 사람의 얼굴을 변화시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0: 하성란의 에세이 아직 설레는 일은 많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승희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우리 배상진님 신청곡 들으면서 주말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시작했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나누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지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6033번으로 청하신 크룩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호산나 듣고요. 신지가 부르는 주의 이름 높이며 그리고